蓝牙音响几十块，全播放着倒带，靠在走廊的窗台，正吃着微凉的外卖。一个一心留在上海，来自小镇的女孩。

年过了，明年是走还是留呢？朦胧月色掠过泪痕，他的面庞青涩。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6월 25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조당의석인 호가복은 우리시의 부분적 의료기구를 방문해 의료위생건강사업을 조사연구했습니다. 그는 습근평 총서기의 위생건강사업에 관한 중요론述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중앙과 성당위의 보치 요구에 따라 건강우선발전전략을 참답게 시달하며 대중의 진찰치료 난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량질 고능률 봉사체계를 보완하며 의료구조능력을 힘써 향상해 높은 수준의 의료봉사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수요를 더잘 만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2월 시정부와 장춘중의학대학은 협력 협의를 체결하고 시중의병원을 토대로 장춘중의학대학 부속연변병원을 설립 및 현판했습니다. 호가복은 병원의 중의학 문화회랑 전통진료중심에서 이곳에 파견된 전문가를 위문하고 일상적 진료, 특색 전문과 건설 및 학교, 지방협력 전개 상황을 상세히 로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장춘중의학대학과의 의료교육협동을 심화하고 중점 전문과 건설 강도를 높이며 전문 인재 대우를 강화하고 중의진료봉사체계를 보완하며 난치병 치료 능력을 향상해 여러 민족 대중이 더욱 질 높고 능률적인 중의진료봉사를 향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변 제2인민병원에서 호가복은 운동 재활, 침구 물리치료, 내외과 진료 등 구역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치료받으러 온 대중들과 치료 체험 상황을 자세히 문의하고 병원이 계속 환자를 중심으로 예약 접수, 검사 검험, 비용 납부, 약품 수령 등전 과정을 가일층 최적화하고 환자가 적게 방문하고 줄을 적게 서며 걱정을 적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또 병원의 일상 진료량, 중점 전문과 건설과 인재 제대 양성 상황을 상세히 로의한 후 운영 관리 수준을 한 층도 높이고 골과 종양과 이비인후과 등 5세 전문과 건설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학과 선도자를 정밀하게 유치 양성해 흔한 병, 다발병 및 난치병의 진료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해야 합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변부유보건원에서 호가복은 어린이 건강검진, 임신 출산 보건 봉사 등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녀아동 전문과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신생아 질병검진, 아동심신발육 모니터링 등 중점 사업을 실속 있게 틀어지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정성껏 보장하고 여성의 전 생명 주기의 건강을 수호해야 합니다. 건강미용중심이라는 특색 과실에 입각해 의료봉사를 재활성형 노화방지, 미용관리 등 의료미용 분야로 확장해 새로운 업무 성장점을 형성하고 사회효익과 경제효익의 유기적인 독립을 실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조질병 예방통제중심, 공원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 시병원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의료위생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의료봉사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의 신체 건강을 수호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에 대한 귀속감과 안정감을 확실하게 높여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가일층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의 도시 품격을 향상 보완하여 외래 인구를 흡인하고 더욱 많은 인기와 상업 분위기를 집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와 정부는 새 시대 위생과 건강 사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해야 합니다. 인민의 건강 보장을 우선 발전에 전략적 위치해 놓고 의료위생 토대 강화 공사와 변강 강화 공사를 깊이 있게 실시하며 의료봉사 체계를 힘써 최적화해야 합니다. 김미령 현역 의료 공동체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량질 의료 자원의 총량 확대, 기층 이동과 균형적 배치를 촉진하여 여러 민족 대중들이 중병은 연변줄을 벗어나지 않고 큰 병은 현을 벗어나지 않으며 작은 병은 진을 벗어나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의료 구조 수준을 힘써 향상해야 합니다. 길림대학 부속병원, 장춘중의학대학과의 협력 및 공동건설을 심화하고 국내 량질 의료기구와의 접목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전문가 파견, 정기적인 파견 진료, 수행 연수 등 방식을 통해 돌발성, 고위험성 중증과 난치병 치료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여러 민족 대중들이 더욱 량질의 의료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위생대우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급히 필요한 고차원 학과 선도자와 실용형 골간 의사를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본토화 전문과 의사와 향촌 의사의 양성을 가속화하며 직함 승진 우수 및 선진 평가 등이 기층 일터 레도가 표창 결정을 선독했습니다. 회의 참석 지도 일꾼들은 표창을 받은 시 우수 공산당원과 우수 당무 사학일꾼, 시 선진 기층 당조직 대표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표창을 받은 개인과 집단 대표 4명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왕길보는 시당위를 대표해 표창을 받은 선진 집단과 우수 개인에게 열렬한 축하를 전하고 각 분야에서 힘쓰는 광범한 공산당원들에게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새 시대에 들어서 전시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당무 3.1군들은 맡은 바 직책에 입각해 개척 진취하고 완강히 분투하며 연결 특색과 변강 특점, 시대적 특색을 갖춘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해왔는 바 각 분야에서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발전 국면을 이룩했습니다. 올해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이자 연결이 발전 기회를 포착하고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관건적인 해입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20차 당대회와 20기 역대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습근평 총서기에 길림성과 연변시 찰시한 중요 지시 정신, 길림성 당위와 성정부 사회보를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충실히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성당위와 주당위의 사포치를 엄격히 관철하고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공업 강시와 관광 흥시 도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도시 건설과 정밀 관리, 기층 당 건설과 사회봉사 3대 중점 과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들의 전투 보루 및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모든 사업을 최고 기준과 최상의 성과 목표로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색 있는 발전 성과와 브랜드를 창출하고 더 높은 기준과 더 높은 질을 연결 당원 간부들의 사업 습관과 행동 자각으로 만들어 실제 행동으로 높은 기준을 견지하고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신념이 확고하고 당에 충성하는 선봉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의리상 신념을 평생의 정치적 축으로 삼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끊임없이 사상을 무장하며 시종 당에 충성하고 확고한 정치적 신념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을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율로 삼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도득하며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고 정치 판단력과 정치 리해력, 정치 집행력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단결을 수호하고 조화를 촉진하는 선봉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앞장서 관철하고 당의 민족 정책을 모범적으로 집행하며 실제 행동으로 각 민족 군중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협력하며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해 민심을 따뜻하게 행복도시 함께 건설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민족 단결을 일상사업과 생활,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전반에 관철해 각 민족의 교류와 왕대, 융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0: 꽃이 늘 활짝 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책임을 과감히 짊어지고 난관을 돌파하는 선봉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을 마음에 새기고 몸소 실천하며 투자 유치와 대상 건설, 도시 건설 및 관리 등 중대 과업 앞에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연길 발전과 변강 안정 등 원칙 문제에서는 과감히 책임지고 중점 분야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담당 정신을 일터와 실제 행동으로 구현해 실속 있게 일하는 풍조를 조성하고 실적과 성과가 널리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군중을 마음에 두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선봉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인민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인민에 대한 정을 두텁게 하며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과 연길 녹화 미화 행동을 중요한 담채로 삼아 군중들의 관심사에 제때에 응답하고 좋은 일을 더 잘하고 실사를 더 착실히 하며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또 일선 사법과 격자화 관리를 견제하고 이웃 분쟁과 진소 등 각종 돌출 문제를 주동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해 군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청렴 결백하고 규율을 엄수하는 선봉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당원의 영예를 소중히 여기고 당원의 형상을 수호하며 새 기풍을 앞장서 실천하고 그릇된 기풍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공과 사, 의와 리, 시비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청렴한 사람, 청렴한 일꾼이 되어 자신의 청렴 결백으로 당의 량원 형상을 수호하며 인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군중의 신임을 얻고 공산당원의 정치적 본색을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전시 부현급 이상 지도 일꾼들과 표창을 받은 당원, 당무 3일꾼, 기층 당 조직 주요 책임자, 일부 부가급 이상 지도 간부, 국유기업과 비공유제 기업, 사회 조직 책임자 및 당원 군중 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에 열렸습니다. 우리시 여러 민족 각계 간부와 군중은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대회를 시청하며 위대한 당 창건 정신을 깊이 터득하고 애국심을 더 굳게 다졌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 시당위 부서기며 시장인 김봉, 시정협주석 우군, 시당위 부서기 배해도 등 지도자들은 함께 대회 생방송을 시청하며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경청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반드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지침으로 삼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두리에 더 굳게 단결해 위대한 당창건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계속 분투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용한 매체 중심은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대회 생방송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모두가 시종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새 시대가 부여한 사명과 과업을 깊이 새겼고 큰 격려와 힘을 얻었습니다. 당원 간부들은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정확한 여론 방향을 확고히 견지하며 연길의 이야기를 더욱 잘 전해 중국식 현대화 연길의 새 장을 써나가는데 용한 매체의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란진 정부에서는 기관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대회 생방송을 시청했습니다. 모두 학습 성과를 향촌 진흥과 군중 봉사를 추진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하고 더욱 실속 있는 사업 기풍과 충만한 열정으로 민생 실사를 성심껏 추진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풍요로운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란진 인민정부 당 건설 사업한 공실 부주임 류양은 앞으로도 맡은 직무에 충실하며 책임을 다하고 군중을 위한 봉사의 초심을 실천해 당 창건 105주년의 실천과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중의병원에서는 간부 종업원들을 조직해 경축대회를 시청해 전체 당원 간부들이 앞장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상군 작사 김문웅 작곡의 민들레 동산을 허미옥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김상곤 작사, 김문웅 작곡의 민들레 동산을 허미옥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최근 우리 성에서 여행 거주 및 건강관리 새 정책이 시달됐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은 신분증을 소지하면 전성 국유 A급 풍경구의 첫 번째 입장료가 전액 면제되는데 정월담, 육정산, 장백산 등 인기 풍경구가 모두 적용되고 본성 및 위치 호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우대 규칙을 간소화했는 바 이전에는 여러 지역의 풍경구들이 만 65세 이상만 무료 입장, 60세에서 64세는 반값이었으며 일부 풍경구는 로인증이 있어야만 했지만 이제는 신분증만 소지해도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내 건강관리 시범 구역에 의료보험 서비스 지점이 추가돼 타지역 로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등록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외래 진료는 성간 의료보험 직접 정산이 가능하며 의료비를 선지급해 왕복으로 환급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월한 여름 날씨를 바탕으로 길림성은 길림 건강관리 및 거주, 여행 거주, 민박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농촌의 유휴주택을 활성화하고 장기 임대 할인 주택을 출시해 로인층의 여행 거주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실질적인 조치는 외지 로인의 여행 거주 우려를 해소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로인층의 피서 여행을 편리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 민박과 문화 관광의 소득 증대를 촉진합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입장권은 큰 민생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 정책은 바로 길림성이 문화 관광 자원의 우세에 입각해 경로 혜민 정책을 확고히 하고 여행 거주 건강관리 산업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체현입니다. 네, 월드컵 공 사용 전 왜서 충전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2026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 전 이 과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각 경기에 사용되는 공은 경기 전에 공기 주의 및 조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충전 스탠드에서 충전해 에너지를 저장한 다음 출전해야 합니다. 이번 월드컵 공식 경기용 공인 트리플 웨이브는 500Hz 칩을 탑재한 스마트 볼 튜브를 내장해 초당 500회의 볼 터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의 이동 궤적, 속도, 회전 및 방향 변화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실시간으로 비디오 부심, 즉 VAR 시스템에 전송해 심판의 판정에 보조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드리블 웨이브는 한 번 완전 충전하는 데는 약 90분이 소요되며 이후 약 6시간 동안 연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는 경기 중 판정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월드컵 축구의 스마트화를 촉진했습니다.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스웨덴 팀과 뒤니지 팀의 경기 84분경 스웨덴 선수 스완 베리가 골을 넣었지만 오프사이드로 인해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상 재생 시 스완 베리는 확실히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심은 VAR에 팀의 의견을 들은 후 골이 유효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알고 보니 드리블 웨이브 공 안에 있는 칩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미세한 터치 순간을 포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리킥이 시작된 후 앞쪽에 위치한 스웨덴 공격수 이삭이 발로 극도로 가볍게 축구공을 스쳤으며 이때 스완 베리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지 않아 골이 유효했습니다. 네, 여름철에 접어들어 날이 점점 일찍 밝아옵니다. 여러분은 날이 밝는 대로 일찍 일어나는지 아니면 계속 깊은 잠을 자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지요.
네, 최근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꾸준히 단련을 하는 사람은 암에 걸릴 위험이 30% 감소하고 아침에 몸을 움직이면 암에 걸릴 위험이 26%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2026년 5월 국제암 잡지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점심 단련에 비해 아침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암 위험을 26% 줄일 수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운동을 아침에 한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만 점심에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암 위험이 또 31% 감소합니다. 20세 이하 9,03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이 연구는 운동 시간에 따라 암 예방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운동 습관에 따라 아침, 점심, 오후 세개 소조로 나뉘었고, 수면 습관에 따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불규칙한 생활 습관 세개 소조로 나뉘었습니다. 결과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은 점심에 운동하는 사람보다 암 위험이 26% 감소했습니다. 똑같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소조에서는 아침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낮에 운동하는 사람보다 암 위험이 31% 감소했습니다. 암 예방 효과는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른 아침 운동은 인체의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에 순응함으로 보호 효과가 더욱 강하다고 합니다. 네, 여름철 운동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리면 독소가 배출될까요? 네, 건강 양생은 적당함을 중요시합니다. 인체가 땀을 흘릴 때는 수분과 소량의 염분이 배출될 뿐 혈관 속에 플라크가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고온에서 장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면 혈액이 농축되고 혈류가 느려져 혈압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뇌혈관병 환자에게 더큰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오나 오후 등 고온 시간대에는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장기간 가만히 앉아 있거나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장기간 운동 부족은 혈액 순환을 느리게 하고 혈액 점도를 높여 혈압, 혈당, 혈중 지질 조절에 좋지 않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나 해가 진 저녁에 천천히 걷거나 태극권, 팔단금 등 저중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20에서 30분 정도 땀이 약간 나고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지 않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전후에는 여러 번에 나누어 소량의 물을 마시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거나 특히 얼음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여름철 운동 중 어지럼증이 나거나 말이 어눌하며 한쪽 팔다리가 저리거나 무기력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심기항진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은 인생을 즐겁게 웃으며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웃으면서 시작하면 하루가 조금 더 예뻐진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로 마감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내 기분에 따라 상대를 대하는 것은 솔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 행동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내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이 아닐까 합니다. 감정을 그냥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다루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 문장을 보면서 정말 물론 저도 이 기분에 따라 행동할 때가 참 많거든요. 짧은 문장이지만 가끔은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반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어른다운 품격, 어른의 품격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일까? 아니면 내가 건강한 게 행복일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도 아마 이 말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활의 기준이 다르고 욕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작은 행운이 모여서 바로 큰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미움보다는 웃음과 감사로 가득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부터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된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들에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 표정부터 다릅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 당연한 하루가 소중해요. 고마움을 자주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무탈하게 보냈으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이런 습관을 키워가야 합니다.

신비하게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라.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명언인데요. 한 번은 실수하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좌절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오늘의 신비하게 한 가지 법칙,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모든 사람들에게 뭐 기운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울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그 우울한 이야기를 내내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웃을 일도 없는데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뭐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함께 자리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말소리, 웃음소리가 바로 나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운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내리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기적임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리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거라. 내리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보거라. 내리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좋은 글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당함이 필요한 법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한정된 영양분을 나눠서 먹어야 하기에 튼실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서로 그리워할 만큼의 거리,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 서로 소유하지 않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거리, 서로 불신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해야만 관계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내 편으로 만들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집착보다는 때로는 제3자인 것처럼 한 걸음 물러나 관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오늘도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졸광입니다. 방학만 되면 아이들은 늦잠도 자고 친구들이랑 실컷 놀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들은 방학 간 공백으로 공부가 뒤처질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심리 상담사 리리와 선생님을 모시고 방학을 학생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네, 심리상담사 리리와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보면 부모님들은 한시름을 놓게 되는데요. 단순히 혼자 공부하는 자습과 또 주도적 학습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3: 예, 그 단순히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다 주도적 학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2: 네.
3: 예,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할 때는 일단 그게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엄청 시간이 좀 필요하죠. 예.
2: 네.
3: 예, 결국 공부는 또 효율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갖고 시간을 오래 투자했다고 해서 또 공부 효율이 또 올라가는 것이 또 아닙니다.
2: 네.
3: 예, 근데 요즘 많은 아이들이 또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고 해 이렇게 좀 착각할 수도 있는데
2: 네.
3: 커피숍이랑 도서관이랑 이런 데 가서 또 책을 잡고 막 몇 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막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생각처럼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네.
3: 예, 그리고 또 이 문제 저 문제도 풀어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는데 또 성과가 안 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 네.
3: 이런 거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잘 안 됐다고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안 나지 않습니까?
2: 네.
3: 그렇기

0: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다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한테만은 방법이 필요하죠. 예, 모르면 선생님을 찾아가서 또 그런 방법을 가르침 받을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예, 그것이 맞다고 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혼자 공부한다는 것은 이거는 주도적 학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1: 그래요. 공부가 본래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또 부모님들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예, 아이들도 공부를 할때 그게 동력이 필요하겠지요. 예, 학교를 다니는 게뭐 단순히 딱 공부만 이렇게 딱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친구들 관계도 그렇고, 결국 선생님들과의 그 사이도 그렇고, 이런저런 관계 처리도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원인들도 분석하면 딱히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또그 중에 또뭐 왕따를 당한 아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많은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학교가 즐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끔 어떤 아이들은 뭐 공부보다도 체육을 잘한다거나에 다른 방면에도 흥취를 가지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학교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즐거워야 예, 따분한 공부도 더 즐겁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많은 동력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는 또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이게 좀 좋은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한테 내가 뭘 대신해서 해주려고 뭐 그러지는 말고 또그 아이는 내 모든 것을 스스로 찾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그 힘을 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예, 대신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그 공부를 해라고 잔소리하고 이런 거 하지 않기를 일단은 예, 바랍니다. 때문에 부모하고 아이 관계가 중요해요. 아이한테 잔소리를 자꾸 하고 싫은 거 자꾸 시키고 이러면 아이들은 엄마랑 사이가 안 좋지 않겠습니까? 예, 엄마랑 아빠랑 때문에 이 사이도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또 가정 환경도 중요합니다. 또 부모님들 자주 싸우는 집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 보게 되면 또 항상 불안해요. 예, 그러면 또 공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또 다른 또 흥취를 배양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흥취를 배양한다고 해서 뭐 공부를 해라고 잔소리한다는 그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흥취를 배양해 줄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예, 부모님들은 이렇게 여러 면으로 그 환경을 잘 제공해 줬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1: 그래요. 이 주도적 학습력에는 어떤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예, 일단은 목표가 뚜렷해야 되죠. 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단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 이런 것도 명확하고, 그리고 시간 관념도 명확하게 잘 설정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예, 뭐 특대로 시간만 많이 드린다고 해서, 뭐, 밤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하루에 뭐, 딱 학교에서만 강의를 듣더라도 집에 와서 공부를 안 해도 잘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 때문에, 성과 효율을 올려야 되겠죠. 예.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시간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결국 자기 자평가 능력, 결국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또 학교에서의 선생님, 아이들과의 관계, 이 모든 능력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1: 그래요. 사실 공부를 재미있다고 느끼는 학생은 많지 않을 텐데, 공부가 즐겁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0: 예. 키울 수 있습니다. 예, 자기의 주도적 학습 능력은 예,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게 학교 공부는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을 딱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싫어하는 부분도 해야 되고, 예, 좋아하는 과목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도적 학습 이 능력을 딱 좋아하는 것만 딱 공부를 한다고 해서 능력이 이게 키워지는 것입니다.

0: 것이 아니고, 이거 주도적 학습이 잘안된 아이들도 그러니까 아직 주도적 학습이 잘된 아이들도 싫어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일, 즐겁지 않은 일 상관없이 이거는 주도적 학습 능력은 培养은 가능합니다. 네.
1: 그래요. 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텐데요. 어린 시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예, 이 주도적 학습은 제일 관건적인 것은 부모님이지요. 예, 제일 관건은 부모님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진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어린 시절부터 배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충분히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흥취를 배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릴 적에, 아이가 이렇게 말을 금방 시작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배양할 수도 있고, 그것도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은 또 많지 않습니까? 예, 아이랑 함께 뭐 책을 읽는다거나, 그 아이가 좋아하는 부분을 골라서도 함께 읽는다거나, 이것도 또 아이의 흥취를 배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가서 또 학교에 입학해서 이렇게 차차 또 아이한테 맞는 발달 단계에 맞게끔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놀이하는 방식으로도 배양이 가능합니다. 예, 그 때문에 이렇게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예, 이 부분이 엄청 그래도 우선적이 되는데 수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 요때야 엄청 그래도 관건이 되는데 예, 요때는 그래도 아이들이 좀 놀이를 제일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예, 항상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 하고 같이 놀아달라고 하고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이랑 놀아주는 게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예, 그렇지만 예, 근데 하루에 10분만, 정말 5분, 정 아닌데면 5분이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해주면 또 아이들은 그만큼 만족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그때 뭐 굳이 뭐 인형 놀이를 한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도 또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가 그림을 또 그리기 좋아하면 그림을 일단은 그립니다. 뭐 좋아하는 무슨 인형을 그린다거나의 책에다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고 그냥 그 옆에 수학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인형 얼굴에 2 더하기 3 각기 얼마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문제를 내 가지고 아이한테 이거 풀게끔 해주면 아이는 또 즐거워합니다. 예, 그럼 이것도 풀어서 받치고 그럼 이거는 맞다 100점 이러면 또 즐거워하고 예, 그래서 이런 게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아이랑 같이 놀때또 작은 종이 조각에 또의 또 다른 재밌는 문제, 수학 문제도 그렇고, 아니 일상생활 문제도 그렇고, 예, 써서 숨겨둡니다. 집에다가에. 그러면 아이가 또 그걸 어디에, 숨겼는가 찾지 않습니까? 예, 그거 찾아서 또 가져와서, 문제를 또 풉니다. 알아서 내가 숨겨둔 문제를 또 풀어서 또 가져옵니다. 자기는 이렇게 답장을 했다. 이러면, 그 사이에 또 서로, 또, 같이 또 얘기도 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놀이가 이게 학습에 흥취한 배양하는데 엄청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좀 힘들더라도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에 이렇게 아이랑 이런 식으로 놀아주는 것이 이게 앞으로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것이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1: 그렇군요. 이 공부 습관이 아직 잡히지 않는 수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예, 수학생들은 사실 고급 학년부터는 그래도 괜찮지만 금방 1학년, 2학년 요 때는 주도적 학습이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되겠죠. 예. 근데 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중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고급 학년에 올라간다고 해도 잘안 되는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예, 그냥 그건 부모님들이 불안감이 너무 큽니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근데 공부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예, 2년이 다 끝내는 것도 아니고, 예,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수학교 단계에서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 아이한테 너무 그렇게 잔소리하고 답답해버리고 이러면 아이들이 지쳐갑니다. 예, 그리고 또 자신을 또 잃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수학교는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냥 자기 불안함에 아이들을 재촉해서 이렇게 공부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예, 공부는 아이 스스로 알아서

0: 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학생마다 그럴듯한 이 공부 목표를 세우는데 실천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 목표를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0: 예, 아이들이 다 목표를 세우는데 실천 못하는 거는 이거는 정상입니다. 예, 저희도 어른이 된 우리들도 가끔은 목표를 세워서 목표대로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가끔은 중간에서 포기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때문에 아이들도 한 가지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저도 제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아이 목표를 이렇게 또 가끔 부모님들이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부모님들이 뭐 아이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목표도 세우고 어떤 과목은 점수를 어떻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주더라고요. 예. 근데 그 부모님이 세운 목표는 그거는 부모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이한테 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설사에 아이가 목표를 내키지 않게 세웠더라도 그거는 그냥 냅둬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발견하고 수정하고 또 목표 실천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경우도 본인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알아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잠깐 빼앗지 말고 예, 그런 중요한 목표 뭐 무슨 부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리고 못한 부분보다 또 하나를 하더라도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예,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예.
1: 그래요.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면 쉽게 지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자녀가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어떤 도움을 줘야 합니까?
0: 예, 위에서도 얘기 내가 했다시피 아이들이 이렇게 실천한 부분들을 예, 많이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예, 일단 뭐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실천했다고 해도 꼭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예, 이렇게 많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예, 부모님들은 선생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부모님이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예, 때문에 예, 아이들의 학습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할때 부모님들도 혹시 옆에서 같이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가 목적인 부모님이라면 너는 이번에 학습에 어떤 목표를 세웠니? 나는 이번에 어떻게 세웠다 이렇게 생각해 어떤 다이어트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그 목표를 같이 실천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 아이는 아이대로의 학습을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의 또 목적을 달성하고 이렇게 예, 함께하면 또 아이들도 즐거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예, 도움이 됩니다. 예,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또 동기부여가 생겨서도 같이 열심히 할수
0: 예,
1: 있죠.
0: 그렇죠. 예.
1: 공부하려는 마음은 큰데 이 막상 문제 앞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문제 해결력이 약한 상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라고 할수 있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면 어떤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예, 아이들은 예, 사실 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예, 다 잘하고 싶어 하는데 생각처럼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또 이유가 또 엄청 다양한데, 예,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봤을 때는 예, 첫 번째는 좀 압력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요즘에 너무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애들 지쳐갑니다. 예, 그래서 가끔은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학교 때는 그렇게 너무 많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많이 노는 것을 제청합니다. 예, 그리고 논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하진 않습니다. 또 자기주도적이 된 아이들은 예, 놀아도 잘 노는 아이들이 또 공부를 잘합니다. 예. 그리고 또 놀기만 해서 공부가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놀아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를 또 찾아봐야 합니다. 아이한테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학습은 심리와의 싸움인데 우리 아이의 심리 건강을 또 일단 체크해봐야 됩니다. 무턱대고 공부하고 계속 열심히 앉아서 책을 본다고 해서 이게 주도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심리 건강을 우리 아이의 심리 건강이 어떤지, 교도 부모님과의 사이가 어떤지, 결국

0: 선생님 또 친구들과의 이런 사이가 어떤지 이런 것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예, 여러 가지 이런 아이들의 그 이유, 고민도 예, 이렇게 좀 잘 지켜봐주고 예, 또 찾아봐줘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예, 부모님들이 불안감이 좀 이게 많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예,
1: 네.
0: 예 불안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 그런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또 함께 불안해한다.
1: 네.
0: 예, 그 때문에 불안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요청을 안 했는데도 이것저것 막 시켜서 이것저것 막 시키느라 정신이 없을 때다 예, 보면 예, 아이가 필요한 거는 선생님한테 아니면 부모님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수학생들도 예,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다 하면 그것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방법을 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부모님들은 그걸 도와주는 역할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 이것저것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모든 걸 그래서 아이가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렇게 다 이렇게 시키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더 해가 끼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 그렇군요.
0: 예.
1: 학교와 학원의 공부는 교사의 지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에 습관된 학생들은 누군가의 힌트를 기다리거나 아예 정답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주도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0: 아, 예, 특히 수학생들의 경우에는 빨리 해치우고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렇게 문제 해결보다 답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또 답을 알더라도 또 본인이 또 문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 부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중심을 두게 되지요. 예, 때문에 이거는 학습은 계속 선생님들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한테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뭐 선생님과 자주 교류하고 합정만 잘해주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예.
1: 그렇군요. 과거에는 오직 그 교과서가 공부의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학생들은 훨씬 다양한 또그 학습 자원을 접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0: 예, 지금은 AI 시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많은 정보를 접속하고 배웁니다. 예. 근데 아직, 어떤 부모님들은 이 핸드폰을 못 맞이게 하던 그런 부모님들이 있던데, 예, 이거는 아이 주도적 학습 능력을 절단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이가, 예, 아이의 시대에서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이런 쪽에는 많은 정보를 접속해야 됩니다. 예, 때문에, 이런 많은 정보를 접촉시키고 충분히 많은 자원들을 활용하게끔 자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1: 그래요. 수학은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많아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예, 맞습니다. 예, 100%라고는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수학은 또 학과목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 또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 성취감도 생기고, 또 공부의 흥취를 만들기 엄청 좋은 과목입니다. 수학이. 예, 때문에 어릴적부터 예, 수학을 접촉시키는 것이 이게 자기주도적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1: 그래요. 큰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0: 네.
1: 그래요. 자기 주도적 학습에는 또 스스로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부족한 점과 잘한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자아평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스스로 하는 공부기 때문에 학교 다녀와서도 스스로 숙제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숙제를 안 하고 놀면 숙제하라고 재촉합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들의 핍박에 하는 공부는 이게 본인의 부족한 점과 잘한 점을 이거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숙제를 안 하고 학교를 가면 선생님한테 욕을 먹겠죠. 예, 그러면 욕을 먹으면 또 자기가 해야 된다고 깨닫고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욕 먹는 것도 아이 몫입니다. 예, 때문에 그냥 냅두면 됩니다. 냅두고 아이가 혼자서 깨닫고 혼자 고치고 혼자 행동하고.

0: 이것이 바로 자기 그 평가가 제일 중요한 효과적인 부분이죠.
1: 네, 그래요. 학생마다 취미와 특장이 있는데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과목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0: 예, 이 과목에 대해서도 아까도 예, 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1: 네.
0: 특별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느 과목을 딱 위주로 한다기보다도 예,
1: 네.
0: 학생마다 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고 또 취미가 있듯이 딱 어느 과목부터 시작하기보다도 또 자기만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게 수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예,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과목을 잘하는 과목이만 있다면 예, 그런 그 과목을 시작해서 이렇게 학습 흥취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 그래요.
0: 예.
1: 이제 요즘 이 스마트폰과 게임 문제는 뭐 우리 또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 가정 불화의 근원이 되기도 하던데요. 이
0: 예. 예.
1: 아이의 자기 주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도해야 올바른 방법일까요?
0: 아, 예. 그 스마트폰 문제는 지금 진짜 집집마다 다 이것 때문에 많은 전쟁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예.
1: 그렇죠,
0: 예. 게임을 하느라고 잠을 안 잔다. 뭐, 예. 아, 또 공부를 아예 한다. 이 문제가 엄청 큰 문제가 되는데, 아,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이거 한다고 해서 자기 주도성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예. 왜 스마트폰 때문에 이게 가정 불화의 근원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지금 근본적인 그 원인은 스마트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부모님들의 심리 문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스마트폰을 멀리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아이의 그 미래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경향을 끼칩니다. 이거 스마트폰은 그런 학습이랑 상관이 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하는 아이들 스마트폰 때문에는 크게 공부가 영향을 받는다거나 주도적 학습이 안 된다거나 이건 스마트폰 그 본인하고는 자체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 그래요. 이제 곧 방학이지 않습니까? 방학 기간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또 가장 좋은 시기로 추천하는데, 방학이 이 학기 도중보다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예, 방학 기간은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한테 쉬어라고 내주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시피 잘 노는 아이들이 또 공부도 잘합니다. 예, 전에도 얘기하다시피 공부는 오래 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방학 시간입니다. 그래서 방학 시간에 늦잠도 자고, 또 배고플 때 먹고, 조건이 되면 또 여행도 즐기고, 이것이 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그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느끼고 본인의 즐거움을 찾고 이런 부분도 자기주도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지난 학기에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방학 시간을 충분히 다시 자리를 잘 잡으면 또 아이들한테 충분한 자유를 주고 시간을 주고 이러면 아이들은 또 알아서 새 학기에는 또 성장하고 공부를 또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때문에 그 저급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그래도 방학 시간을 잘 이용해서 부모님들이 뭐 놀이를 통해서 학습 흥취를 배양시킨다거나 이렇게 또 아이들과의 사이, 진자 관계 사이를 향상시킨다거나 이 부분에 중시를 많이 두는 것도 좋고 그리고 고급학년 아이들은 또 일단은 충분한 휴식에 이것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스마트폰도에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며칠씩 잠을 안 자고 놀아도 아이들은 때가 되면 안 놉니다. 그래서 쭉 놀지만 않습니다. 근데 그게 불안해서 부모님들이 자꾸 맞게 되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놉니다. 예, 때문에 아이들은 다 알아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믿고 충분한 자유와 휴식을 주는 것도 이것도 아이들이 자기 성장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1: 그렇군요. 여름방학 학생들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 효과적인 방학 학습 계획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적합합니까?
0: 예, 방학 기간에 아이들이 뭐 배우고 싶은 걸 배우겠다고 요청한

0: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 학기에 떨어진 과목을 방학에 보충하고 싶다고의 학원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거는 아이 본인이 어느 과목이 뒤처졌는지 아이 본인이 다 알기 때문에, 예, 그런 마음이 불편한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요청하겠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부모님들이 도와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모든 학습 계획은 아이 스스로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아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종합합니다. 특별히 잔소리 공부해라는 잔소리보다도 가끔씩 정말 힘든 아이들은 예, 방학에 탕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예, 하게끔 예, 그 기회도 아이들이 그 다음 학기에 성장하는데 예,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1: 방학 동안 선행 학습과 그리고 복습 중, 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0: 예, 둘다 중요하겠죠. 예, 어느 부분을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도 둘다다 자기만의 우점, 이런 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아이 상태를 먼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아이가 원하지 않는 거 부모님이 선택해서 시키기보다도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관찰을 해서 예, 아이가 어느 과목이 힘들다고 하면 그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보하고 싶은지 아이들의 생각, 의견 들어주면서 예, 이렇게 복습을 더 중요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예습을 더할 것인지 이렇게 아이랑 함께 이렇게 선택해서 즐겁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1: 그래요. 아이와 함께 선택하는 것도 더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학생들이 방학 계획을 세웠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어서 뭐 추천할 방법은 따로 있으신지,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얘기해 주실까요?
0: 그 무리한 계획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무리하게 하루에 뭐몇 시간씩 공부한다거나 이거 매일 실천하기는 힘듭니다. 예,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부터 몇 시는 무엇을 하고 군대도 아니고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견지하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몇번 이렇게 간단하게 예, 무리한 계획보다도 방학인 것만큼 많은 자유를 주면서 예, 책도 뭐 일주일 두 번을 본다거나 이런 계획표를 작성하면 아이들도 꾸준히 실천할 수가 있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적겠죠. 예, 그리고 부모님들도 방학 기간에 보게 되면 아이들 잔소리보다도 예, 부모님들이 먼저 책을 보면 어떨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부모님들도 우리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른도 예, 우리도 책을 보고 뭔가를 열심히 배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 그래요. 방학 동안의 자기 주도적 학습은 새학기 학교 공부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까요?
0: 예, 방학간에도 충분히 이렇게 만족을 느끼고 하고 싶은 것은 하면 예, 아이들은 새학기에도 힘을 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예, 방학 시간은 자유가 많은 시간입니다. 예, 그이 시간을 잘 이용해서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게 되면 이거는 개학에 또 스스로도 잘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 능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옆에서의 부모님들 그 힘을 줘야 되고 시간을 충분히 줘서 믿어줘야 되겠죠.
1: 그래요. 부모님들의 조급함은 오히려 또이 학업에 대한 흥취를 잃게 만들 수도 있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은 나이가 들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떠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까?
0: 예,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예,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결국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충하는지 이렇게 똑 부러지게 잘 해나갑니다. 예, 때문에 예, 배움을 즐길 수밖에 없죠. 결국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알아서 잘 안배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예,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 보게 되면 저급학년일 때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수학교 때는 예,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중학교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갑자기 뒤처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 결국 또 이것도 심리 건강과 엄청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춘기에 또 들어가게 되면 학교를 그만둘 수도 있고, 예, 결국 한번 떨어진 성적에

0: 실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공부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예.
1: 네.
0: 예.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렇게 자기 주도 학습 배양이 게 많이 중요합니다.
1: 네.
0: 예. 하지만 또 어릴 적에 많이 놓쳤다고 해서 뒤처졌다고 해서도 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까지나 이 아이와 선생님과 잘 협조하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보충이 또 가능합니다.
1: 네.
0: 예.
1: 그렇죠.
0: 예.
1: 평행 학습 시대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개인의 성장과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0: 예, 큰 영향을 주죠. 주도적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이렇게 독립성도 강하고 끈질김, 문제 해결 능력 이러면서 우수합니다.
1: 네.
0: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 방향을 잘 이끌어 나갑니다. 실패를 겪어도 또 회복 탄력성도 강합니다.
1: 네.
0: 때문에 자존감도 높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0: 예.
1: 이 부모님의 관심과 간섭은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 부모가 지켜야 할 그 적절한 거리감은 어느 정도인지 또 자네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0: 예, 관심이라는 것은 아이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관심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간섭이라는 것은 아이가 필요하지 않는 걸 부모님이 자기 요구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간섭이라고 합니다.
1: 네.
0: 간섭받은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예.
1: 네.
0: 예. 결국 부모님들은 먼저 나의 불안감을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다 주도 능력, 학습 능력이 다 강합니다.
1: 네.
0: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 본인의 불안감 때문에 아이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고 내 아이를 믿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밥가마에 밥을 안 치면 밥이 저절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1: 네.
0: 거기다가 뭐 소금도 뿌려놓고 뭐 양념을 뿌려놓는다고 해서 또 자꾸 또 잘 됐는지 열어보고 이러면 밥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네, 그것처럼 그냥 믿고 기다려주면 옆에서 힘만 대주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1: 네.
0: 그리고 아이는 얘 다 알아서 잘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0: 예.
1: 오늘 소원세상 프로에서는 리리화 심리상담사를 모시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무엇인지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누군가 떠밀어서 하는 공부는 언젠가 멈추기 마련입니다. 방학 기간이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여 작은 성공을 만들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졸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주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어른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고 어른이 말을 걸어 물어보셔도 그저 예, 아니요로 단답형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모르는 문제가 생겨도 선생님께 선뜻 다가가 묻지 못했죠. 한 번은 점심시간 친구들은 모두 밖에서 뛰놀고 있는데 저만 홀로 교실에 남아 수학문제와 씨름했습니다. 분명 선생님께 여쭤보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막상 선생님께 다가가지 못한 채 홀로 끙끙거리며 골머리를 앓았죠. 교실 순회를 나오신 선생님께서 제 모습을 보고 다가오셨고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저를 위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배운 문제는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가르침을 마치신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딸딸한 데가 있으면 바로 물어보는 게 좋아. 너도 문제를 풀 수 있고 선생님도 내가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으니 서로 좋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딸딸한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께 물어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고 그 후로 선생님을 자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학생이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딸딸하다입니다. 좀 분명하지 못하고 의심스럽거나 아리송하다는 뜻인데요. 어떤 이야기나 상황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스러워서 확신하기 어려울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딸딸하다는 또 매우 뜻밖의 일을 당했거나 사태가 복잡하여 정신이 조금 흐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여 마음이 혼란스러워 정신이 산만해지는 모습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들이닥친 일로 하여 그는 딸딸해서 앉아있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봄 휴가를 계획하던 일이 문득 떠오릅니다. 친구와 함께 산속 캠핑장을 예약하려고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사진이 너무 아름다워 망설이지 않고 바로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마치고 상세 정보를 다시 살펴보니 주소는 모호하고 시설 설명도 빠진 부분이 많아 자꾸 딸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실제로 존재할까 하고 의심이 들어 곧바로 전화로 확인해 보니 사진과 실제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이런 딸딸한 점을 그냥 넘겼다면 소중한 봄 휴가를 망칠 뻔했습니다. 또 한 번은 급히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던 길에 골목에서 갑작스레 나온 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을 해서 처음 겪는 사고여서 너무 뜻밖의 상황이라 정신이 딸딸해 한참 동안 운전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어떻게 상황에 대처해야 할지 감도 잡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딸딸하다는 우리 일상 속 불확실한 상황과 갑작스러운 일에 정신이 혼란스러운 순간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의심스럽고 애매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확인하고 뜻밖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스스로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는 지혜를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조항군사위원회 상장기급 진급식이 거행됐습니다.
0: 습근평에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간 연설 단행본이 출판됐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나미비아 대통령이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0: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간 중요한 연설이 각지 간부 대중들 속에서 열렬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상장계급 진급식이 3일 북경 8.1천사에서 열렸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진급식에 참석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장엄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진급식이 시작됐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장성민 부주석이 진급식을 주재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서명한 상장계급 진급 명령을 선독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상장계급으로 진급한 중앙군사위원회 규율검사위원회 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감찰위원회 주임 장석원과 공군사령원 왕강에게 명령장을 발급하고 축하를 표했습니다. 상장계급을 단 두 군관은 습근평 주석에게 경례를 하고 행사에 참석한 모든 동지들에게 경례했습니다. 장례에서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급식은 우렁찬 중국인민해방군 군가 속에서 끝났습니다. 이어 습근평 등 지도 동지들이 상장으로 진급한 군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군사위원회 기관 각 부문과 북경주둔부대 관련 단위 주요 책임 동지 등이 진급식에 참가했습니다.
1: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연설 단행본이 이민 출판사에서 출판돼 전국 신화서점에서 발행됐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나미비아 네툼보 난디 운다이트와가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중요한 연설이 전국 각지에서 열렬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세로중에서 군발 정진하고 신시대에 공을 세우도록 억만인민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의 풍반함이와 정신실질을 깊이 있게 터득하고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당의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선행하여 시대와 인민에 부끄럽지 않는 새로운 업적을 힘써 창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105년 내 우리 당은 줄곧 중국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을 위해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을 굳건히 지키고 더팀없는 분투 속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성과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힘찬 발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입하면서 두 높은 분발 정진의 힘을 응집시켰습니다. 강서성 정강산시 모평진 당위원회 옆이 부서기는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을 듣고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에서 분발 정진의 힘을 얻었다고 표했습니다. 옆이 부서기는 2017년 정강산은 전국에서 설선적으로 빈곤의 모자를 벗었다면서 빈곤 해탈 공작전의 정리로부터 전면적인 향촌진흥 추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산업의 질적 승격, 민생의 효율 증대, 민중의 소득 증대를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실속 있는 노력과 업적으로 노혁명 근거지에 대한 총서기의 관심과 기대에 호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명하 온천시 금봉구 봉리 지역사회 주민 마옹련은 총서기는 105주년간 더팀없는 분투가 중국 인민의 전도와 운명을 근본적으로 개변시켰다고 했다면서 이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취약하던 데로부터 위대한 부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에 대해 감수가 가장 깊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의 입학이나 노인들의 진로가 모두 아주 편리합니다. 지역사회는 꽃밭처럼 잘 꾸며졌습니다. 당의 굳건한 용도가 있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넘쳐납니다. 운남성 노강 리수족 자치주 둥동강향 당위원회 강빈 부석이는 중국 공산당의 굳건한 용도 아래 변강지역에서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고 도룡족은 화전경작의 원시생활에서 철저히 벗어나 한 걸음으로 천년을 걸치는 역사적인 도약을 실현했다고 비했습니다. 강빈 부속인은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고 당건수를 인솔로 삼으며 특색산업에 깊이 파고들고 향촌진흥과 민족단결, 변경, 방어, 강화 등 제반 의무를 실속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05년 동안 한 시대 또 한 시대에 중국 공산당원들은 중국 이민을 단합 인솔에 끊임없는 분투 속에서 지속적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요술은 중국 공산당은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는지 핵심 비번을 깊이 있게 제시하고 새 행정에서 모든 중국 공산당원들이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계속 분탈 때 관련해서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오수 공산당원, 오수 당사무 사빌군, 선진 기층 당조직 표창 대상인 리파는 현장에서 습근평 총서의 중요 연설을 들으면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제하는 것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보장임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지침으로 과학연구 공작의 최전선에서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다그치는 데서 새로운 공을 세워야 합니다. 우수 공산당원, 우수 당사무사빌군, 선진 기층 당조직 표창 대상인 리세요는 오몽산지에서 생활하면서 향촌 마을이 완전히 탈바꿈하고 민생사비 괄목할 만한 진보를 이루는 것을 모두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 당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올바른 당임을 충분히 입증해줍니다. 우리는 여섯 가지 시종일관의 오산 특질을 잘 계승하고 발행하여 고향 사람들을 이끌고 현대적 산간 특색의 고효를 농업을 발전시켜 고향 사람들의 생활이 갈수록 풍요롭고 행복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역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은 사람들을 크게 분발시키면서 전당의 새로운 역사적인 업적을 창조할 때 관한 위대한 호소를 전했습니다. 과학기술혁진의 공작진지에서 개혁개방의 최전선 관문 이르기까지 향촌진흥의 광활한 들판에서 민생개선의 기층 일선에 이르기까지 습근평 봉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강력한 지도 아래 오늘날 중국인민은 두 높은 자신감과 자립, 자강의 자세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요 천진 항도구 천군호 연구개발 공정사인 양정구는 습근평 총서기는 신시대 새로종에서 당의 사명과 과업을 실천하기 위해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분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각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이라는 사명과 책임을 짊어지고 혁신의 주도권과 발전의 주도권을 자기 손에 단단히 틀어지며 더 많은 국가 중대 장비를 만들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실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비웠습니다. 해남성 당위원회 개혁심화판공실 국제협력처 제종문 처장은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들으면서 자신감과 사명감으로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주왕은 해남의 자유무역한 건설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직무와 책임을 결합하여 당의 우수한 특질을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여 해남 자유무역항을 우리나라의 신시대 대외 개방을 이끄는 중요한 관문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웅안신구 당사위원회 류지량 위원은 습근평 총서기는 당의 이민을 용도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발전 도상국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길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는 네 차례 웅안신구를 시찰하고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웅안신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터득하고 두 가지 소를 확고히 실천하며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지침으로 신시대의 혁신고지를 건설하고 고품질 발전의 모범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장을 힘차게 써나가야 합니다.
0: 7월 1일 공무원 총리이며 당조석인 리강이 공무원 당조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간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과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했습니다. 회의는

0: 가족 대회에서 간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새로운 노동에서 모든 중국 공산당원들이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분투할 때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고 새로운 역사적인 빛나는 성과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 분투할 때에 대한 위대한 호소를 전당에 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막수주의 당건설 학설의 발전에 대해 중대한 독창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강당, 강국에 있어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장기적인 지도적 의의를 가집니다. 공무원 당조와 공무원 각 부문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학습 관철하는 것과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는 것을 결부해 핵심 요의를 깊이 이해하고 풍부한 내포와 실천 요구를 정부 업무에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당의 용도를 시종일관 견지 강화하고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며 두 가지 수고를 확고히 실천함으로써 더 높은 기준으로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하는 집행자, 행동파, 실천가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당의 성격과 취지, 초심과 사명에 대한 인식과 리애를 끊임없이 심화하며 신시대 당의 군중 노선을 잘 걸어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실무적으로 일하며 책임을 감당하면서 성과를 거두어 역사의 계수봉을 잘 이어감으로써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위해 더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사무 관리를 깊이 추진하고 정부의 당풍 청렴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추호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경제사회 발전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설상 하립봉, 장국정, 유국종, 왕소홍, 오정룡, 심의금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중공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당조가 7월 3일 회를 열고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과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찰하고 관찰 실시 조치를 연구했습니다. 중공장 정치욱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며 당조석인 조락제가 회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회는 습근평 총서기가 발표한 중요한 연설은 높은 안목과 깊은 사상, 풍부한 내포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을 고무시킨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전당과 전국 여러민족인민이 재로중에서 분발 정진하고 신시대의 업적을 쌓도록 이끄는 정치 선언이자 행동 강령으로서 중대한 정치적 의의와 리론적 의의, 실천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고 인민 대표 대위의 기능과 책임을 결합하여 성실히 리행해야 합니다. 회는 당의 105년의 빛나는 노선과 위대한 성과를 깊이 인식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발행하며 본연의 직무에 기반하여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의 우수한 덕질의 풍부한 내포, 시대적 특혜, 그리고 실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인대 업무와 당 건설의 전 과정과 여러 방면에 반영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며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야 합니다. 총서기가 제기한 다섯 가지 필수라는 중요한 요구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인민 대표 대회 제도를 잘 견제하고 완비하고 잘 활용하여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인민 대표 대회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회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심도 있게 추진하는 데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인대 대표대회 각급 당조직과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14가지 견제의 핵심 요지를 이해하고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육을 결합해 학습과 관찰 의무를 지속적으로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자각적으로 활용하여 인대 당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당의 정치 건설을 중심으로 당의 각 분야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0: 주원과 국가기관 우수 공산당원 우수 당사무사업일꾼 선진 기층 당조직 표창대회가 7월 3일 북경에서 소집됐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과 국가기관 사업위원회 서기인 최기가 대회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최기는 중앙과 국가기관 여러 당조직과 광범위한 당원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7일 중요 연설 정신을 참석했습니다.

0: 승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지침으로 당의 6대 우수 특질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크게 발행하며 5가지 반드시를 실천함으로써 시대와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는 새로운 업적을 계속 창조해내야 합니다. 책기는 원작, 원문, 그리고 원리를 터득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과학적 함의와 리론 품격, 실천적 요구를 깊이 터득하며 핵심 역량을 파악해 기관 당의 재반 건설을 지도하고 추진함으로써 기관 당건설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표창을 받은 우수한 개인이거나 선진 집체를 본보기로 리상신념을 확고히 하며 당에 충성하고 전력을 다해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착실하게 일하고 과감히 책임지며 청렴을 유지하는 데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책기는 각 부문 당조는 당관리에 정치적 책임을 참답게 관철하고 올바른 치적관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학습교육을 착실히 전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관 기층 당조직은 당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당원들의 업무 열성과 곤란을 극복하는 정신적인 힘을 진작시켜야 합니다. 대회에서는 중앙과 국가기관의 123명 우수 공산당원과 126명 우수 당사무 사업일꾼, 285개 선진기층 당조직을 표창했습니다.
1: 공무원이 최근 아름단 중국 건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망계획은 록수 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날로 늘어나는 인민의 아름단 생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량질의 생태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망계획은 푸른 하늘과 맑은 물, 깨끗한 땅을 지키기 위한 보위전을 깊이 있게 수행하고 고체 폐기물과 새로운 오염물질 관리 행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생태계 최적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친환경 생산과 생활 방식을 조속히 형성하는 등 7가지 중점 과제를 배치했습니다. 한편 대기 오염 방지 개선, 수생태 환경 보호복원, 해양 생태 환경 보호복원, 토양 오염은 방지 및 관리, 산업 고체 폐기물 환경 위험 요소 조사 및 종합 활용, 새로운 오염물질의 협동 관리 등 중대 공정을 제기했습니다.
0: 7월 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올해 제3진 장비갱신 프로젝트 명세서와 자금 배치가 하달돼 에너지 전력, 물류, 교육, 양로기구, 오프라인 소비 상업시설, 노후 화물수송차, 주택 노후 엘리베이터 등 분야의 장비 갱신과 노후 주민구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로써 올해 전년 2천억 원의 두 가지 새로운 장비 갱신 자금이 모두 하달돼 도합 22개 분야에 약 1.1개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 성격을 다그치고 친환경 발전을 촉진하며 민생복지를 개선하고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구코였습니다.

오늘은 유럽 폭염 대응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공급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온이 독일, 프랑스, 벨지크 등 유럽 국가들을 휩쓸면서 에어컨 쟁탈이 현지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구역에 많은 매대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럽의 가정용 에어컨 설치율은 19%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고온 날씨가 점점 빈번해지면서 시장에서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중국 가전 브랜드가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동그룹 산하의 유럽 온라인 소매 플랫폼인 조이바이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그러면 6월 19일부터 25일까지의 고온 기간, 이 플랫폼의 에어컨 제품 판매량은 6월 첫 주에 비해 약 40배 증가했습니다. 마침 조이바이가 여름 블랙 프라이데이 연종 쇼핑 축제를 시작하면서 메이디의 분할 에어컨 판매량은 약 42배 증가했고 립식 선풍기의 판매량은 80배 이상, 목걸이식 선풍기의 판매량은 1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파리의 샤오미 플래그십 스토어는 방문객 수와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매일 영업 전부터 매장 밖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프랑스 공식 웹사이트에 새로 보충된 선풍기는 보통 반나절 만에 매진됩니다. 샤오미의 독일 관련 매장에서도 유사한 추세가 나타나고 선풍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매장의 신규 상품이 몇 분 만에 매진돼 예약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품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 외에도 유럽의 소비자들은 에어컨 사용과 관련해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설치할 수 있을지 두 가지 문제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기업들은 서비스 체계를 완비화해 현지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루카스 니콜은 임대 아파트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지만 천공과 외벽 변경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여러 해 동안 신청했지만 계속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동의하더라도 니콜은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소음에 대한 이웃들의 우려를 고려해야 하고 또 관련 건물 외관 보호 규정에 제한해 직면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자격을 갖춘 작업자가 제한돼 있어 설치 대기 시간이 길고 설치 비용이 여전히 높습니다. 한 에스파냐 경영자는 현지 에어컨 설치 대기 기간이 3일에서 약 10일로 연장됐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분할형 에어컨의 일정이 심지어 몇 달까지 유지됩니다. 설치 비용은 대략 1000유로에서 3600유로 사이로 에어컨 자체보다 더 비쌉니다. 사용자에게 이 비용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의 혁신 능력과 공급망 회복력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기업 관계자는 중국 기업이 유럽에 진출해 현지 건축 구조, 임대 제도, 설치 조건, 물류 시효 및 판매 후 봉사를 중심으로 제품과 공급망을 재구성해 제품이 진정으로 현지 생활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디의 포타스 피리트 에어컨은 2025년에 유럽에 정식으로 출시됐습니다. 복잡한 설치가 필요 없고 전력 및 소음이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튜트가르트 근처의 미국 독일 연구개발센터에서 연구개발팀은 제품이 현지화 요구를 더 크게 충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이디의 가정용 에어컨 기술 혁신 책임자 토비아스 슈트로벨은 지지대부터 에어컨 본체까지 제품 설계는 가능한 한 천공과 복잡한 공사를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문 설치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주택 구조를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토비아스 슈트로벨은 외부 기기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지지대가 지붕의 창문이나 플로 창문, 발코니 등 다양한 유럽 창문 형태에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연구개발센터 가정용 에어컨 사업부 책임자 동문준이 소개한 데 의하면 이러한 설계는 중유럽 협력 혁신의 축소판입니다. 중국 기업의 유연 제조 및 기술 축적과 독일 공정사들의 현지 거주 문화 및 준법 요구에 대한 깊은 통찰이 결합돼 기술이 진실하고 시급한 민생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만들 수 있으면 운송도 따라와야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용도 통로로서 중국 유럽 화물열차는 해운 유럽 현지 창고 및 최종 배송 시스템과 함께 국경 간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성해 유럽 시장에 안정적인 공급을 제공합니다.
마이트레

0: 프랑스 회사의 신비단위길 책임자인 마틴 쿠베크는 중국 유럽 화물 열차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화물이 유럽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이바이는 유럽의 현지 창고 네트워크와 배송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형 가전을 가장 빠르게 다음날 배송할 수 있고 배송 설치, 노후 기기 해체부터 폐기, 그리고 장비 회수까지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배달은 사이프는 수요가 절정일 때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사이에 7대의 냉각 장비를 배송했습니다. 그는 많은 고객들이 우리의 배송 속도에 놀란다고 말합니다. 조이바이 관계자는 에어컨을 비롯한 인기 제품들에 대해 재고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자기들도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에어컨에서 제공할 수 있고 빠르게 설치하며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까지 중국 기업은 중국 제조의 혁신 능력과 매우 탄력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유럽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폭염 대응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공급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구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2: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0: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승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는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봉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네, 땅이 영도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황하의 물을 세 차례 활용해 서북의 어미지향을 만들고 있는 영하 운천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이 가속성장의 새 단계에 진입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0: 아래 황문수가 북경 사범대학에서 공부할 때의 연구생 지도 교수님을 따라 황문수를 조회하고 그녀의 고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리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네,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보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 네, 오늘은 황하의 물을 세 차례 활용해 서북의 어미지향을 만들고 있는 영하 은천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되자 영하 은천시 하란현의 논 어업복합 공간에는 전무의 논에 변모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논가에 천막에 앉아 편히 커피를 마셨고 은은한 음악 소리는 논두렁의 오리 소리와 어우러져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이곳 전원 풍경이 과거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속을 태웠던 염알칼리성 땅이었다는 사실은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논어복합공간이 위치한 사십리점촌은 일찍 사십리 헐망한 가게로 불리웠습니다. 황하 범람구의 낮은 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기후가 건조하고 증발이 강대됐기 때문에 토양 염알칼리성이 엄중했습니다. 촌민 장숙영이 회역한 데 의하면 당시 촌의 땅들은 평평하지 못했고 염알칼리성 물질이 지표에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장숙영은 밭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배수도 잘 되지 않아 1년 농사는 전적으로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논어복합 생산 모델이 나타나면서 이런 상황이 개변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현지에서는 논업 공생 종합재배와 양식 모델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표준 농지를 건설하고 어업으로 알칼리성을 다스리며 복합 생산 방식으로 염화물질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점차 벼, 게, 물고기, 오리, 입체적인 복합 생산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시위원회 탐색을 거쳐 일찍 알칼리성 땅은 점차 생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논업 복합 공간에는 논, 몰도랑, 모장이라는 폐쇄 물순환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황하의 물은 수로를 따라 논에 흘러들어 벼를 키우고 다시 물도랑을 따라 흐르면서 개나 오리들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물은 다시 어장에 흘러들어 물고기나 샤오를 키우고 나중에 물펌프를 통해 다시 논에 흘러듭니다. 이렇게 황하의 물은 이곳에서 세 차례나 활용됩니다. 논어복합공간 원구의 책임자 조계가 소개한 데 의하면 벼어류 공생순환 체계는 전통적인 재배 모식에 비해 약 20%에서 30%의 물을 절약할 수 있고 화학비료 사용량은 4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조계는 과거에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물을 끌어들여 왔지만 지금은 물 한 방울도 더 잘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말합니다. 네, 최근 연간 영화에서는 네 가지 물로 정하기를 전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물로 도시를 정하고, 물로 곳을 정하며, 물로 사람을 정하고, 물로 생산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황하수자원 총량이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물 사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섰습니다. 명하로 놓고 볼 때 수자원은 시종 발전의 관건적인 변량으로 됩니다. 황하는 명하 경내에서 397km를 흐르며 명하 평원을 적셔주고 또한 이곳의 발전 방식을 재확립해 줍니다. 일찍 수로를 뚫어 물을 끌어들이던 데로부터 지금은 더욱 세분화해져 물을 관리하고 물을 이용하면서 인민이 황하를 다스리는 실천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순환 활용과 입체적 재생과 양식을 통해 황하의 물은 논을 관계할 뿐만 아니라 물고기, 개, 오리를 키우고 더욱이 파생적인 문화 관광 업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논어업 복합 공간은 점차 재배 플러스 양식 플러스 관광이라는 융합 발전의 산업 모식을 형성했습니다. 네, 통계에 의하면 2025년 복합 공간은 벼재배 소득 602만 원을 실현했고 물고기, 개, 오리 등 양식 소득 100여만 원, 관광 소득 700여만 원을 실현했습니다. 관광탑에서 사람들은 무시로 휴대폰을 들고 논밭의 풍경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유리 전망대에서는 아이들이 난간에 기대어 유리를 통해 물도렁에 물고기나 샤오들을 구경합니다. 관광객 기움에는 원래는 논밭만 구경하고 그냥 가자고 생각했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기에 온종일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기움에는 아이들은 평소 도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논을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모내기를 보고 물고기를 잡으며 또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계속 집에 박혀 휴대폰만 만지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네, 복합원을 드나드는 관광객들을 보면서 장수경은 얼굴에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녀는 과거에는 썰렁하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지금 해마다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일이 있고 소득이 있으니 살맛이 납니다. 장수경은 지금 집에 20무 땅을 복합공원에 내주어 무당 한 해에 800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또 수익금도 챙깁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소 복합원에서 일하면서 하루 일당 100여 원을 법니다. 장수경은 토지 양도금을 받고 자기도 일당을 하면서 소득이 안정되고 생활이 충실하다고 말합니다. 네, 염 알칼리성 토양을 다스리면서부터 순환 농업을 발전시키기까지 단순한 재배업으로부터 문화 관광의 융합까지 한 방울의 황하의 물이 이곳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면서 또한 이곳의 물 사용 방식의 변화를 증명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인민들이 8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황하를 다스려온 생동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네, 제한적인 황하의 물로 더욱 큰 효력을 내므로써 생태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 발전을 지원하고 대중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논어업 공간의 녹음은 더욱 짙습니다. 황하의 물은 조용히 논으로 흘러 생기 도도한 이 땅을 적셔줍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5: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0: 본속과 설명.
1: 오늘은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이 가속 성장의 새 단계에 진입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전기차 전망 2026 보고서가 예측한 데 의하면 2026년 글로벌 전기 자동차 판매량은 2,300만 대에 달해 세계 신차 판매량의 근 30%를 점할 것입니다. 5, 6년 전만 해도 이 비례는 겨우 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유럽 시장 전기차 판매 성장 예기치는 20%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전기차 판매 성장 예기치는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판매량은 4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국제에너지기구 바흐티 비롤 사무총장은 세계 전기차 시장이 가속 성장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제 유가가 인상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원이 뚜렷이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각국의 관련 지원 정책의 추동하에 세계 전기차 시장이 가속 확대되었습니다. 본부를 런던에 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2026년 5월 세계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등록 수는 약 180만 대로 동기 대비 3% 성장함으로써 연속 3개월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의 데이터 경리인 찰스 라이스트는 올해 보조 정책과 지속적으로 고공행진하는 연료 비용의 충격으로 소비자들의 차 구매 수요가 급증했고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앞당겨 전기차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판매량 데이터는 소비자 행동의 뚜렷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강력하고 기존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전망 2026년 보고서는 전기차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더 엄격한 이산화탄소 및 연료비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2035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보유량이 5억 1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2025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기차의 글로벌 자동차 판매 점유율은 약 50%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는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구조를 재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전기차 비축량은 매일 약 170만 배럴의 석유 소비 수요를 줄일 수 있고 2030년까지 전기차의 년간 석유 대체량은 매일 약 500만 배럴에 이를 것입니다. 네, 석유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은 에너지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변혁은 승용차 분야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교통 운송 장면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각국 도로 운송의 전기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 전기 트럭 판매량은 트럭 총 판매량의 9%를 차지했습니다. 동력 배터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기 트럭의 경제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2035년까지 전 세계 트럭 판매에서 전기 트럭의 비중이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는 인공지능, 신형 전력 전자 기술과 빠르게 융합되어 차량이 전통적인 교통수단에서 스마트 에너지 단말기로 전환하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더 진보된 배터리 관리 체계, 더 효율적인 충전 기술 및 스마트 주행 기능이 지속적으로 보급되면서 전기차가 소프트웨어 정리 자동차의 전형적인 대표가 되었습니다. 에너지기구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혁신이 세계 많은 경제체의 전략적 초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안전과 산업 경쟁력이 최우선 과제가 됨에 따라 연구개발, 시범 및 초기 배치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경제체들이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 사무총장 시그리드 프리스는 현재 더 중요한 것은 정책, 시장 및 산업 역량을 서로 일치시켜 제로 배출 교통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이 화학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생각하면서 교통 전동화가 여전히 에너지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경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력망, 에너지 저장, 인공지능 등 분야와의 깊은 융합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저탄소 전환과 에너지 체계의 재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히코 수도 메히코 시티 거리에서 오가는 신에너지 셔틀버스는 대부분 중국에서 왔습니다. 올해 4월 브라질은 중국 전기차를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수입하여 해당 월 중국 전기차 수출의 최대 단일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4월에는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중국 전기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여 최대 수입 시장이 되었습니다. 왕성한 시장 수요에 직면하여 중국 전기차는 완전한 산업체인 스마트화의 장점 및 빠른 인도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구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핵심적인 힘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전기차 수출은 계속해서 빠른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중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은 183만 3천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배 증가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해외 소비자들이 중국차를 다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15%를 넘었고 유럽 소비자들은 중국 전기차 모델에 대한 수요가 강력합니다. 미국에서는 블룸버그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상당수의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 자동차 브랜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콕스 자동차 컨설팅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미국 운전자들이 중국 브랜드 자동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매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J세대 소비자 중에서는 이 비율이 69%로 상승했습니다. 영국 방송공사 기자는 최근 북경과 안희성 합비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후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 자동화 등 분야에서도 뚜렷한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체인을 보유하고 있고, 배터리 전자 제어부터 차량 시스템까지 모두 자조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시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제품의 빠른 반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중국의 신에너지 차량은 현지의 친환경 전환과 산업 승격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이에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현지를 일본 자동차 조립 기지에서 동남아시아 전기차 제조 중심지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함은 하오 신에너지 소재 주식회사와 프랑스 오안로 그룹이 합작하여 건설한 공장이 정식으로 착공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제재정 공업 에너지 및 디지털 주권부 롤랑 레스큐어 장관은 기공식에서 이 공장을 배터리 기술 연구 개발 혁신의 핵심 요소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작 기업은 프랑스와 유럽의 기타 국가들이 호혜 상생의 방식으로 중국과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지난 몇 달 동안 중국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유럽 기업들과 협력하여 현지 유휴 생산 능력을 활용한 생산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유럽 시장의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 자동차 기업의 성숙한 전동화 기술, 공급망 체계 및 경쟁력 있는 제품이 현지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해 김성용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출근길에 쓰레기 봉투 버린 데 놓고는 그냥 나오고 영양제 먹어놓고는 아차 하면서 또 먹고 네 나이 탓을 하고 싶지 않지만요. 왜 이렇게 갈수록 깜빡하는 일들이 많아질까요? 이 야속한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은요. 대화를 많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주변 사람들과 일상을 그리고 마음을 주고받는 일은 언제나 즐겁고 건강한 일입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피디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Thinking Out Loud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의 FM 데이트. 네, 오늘은 주말엔 뭐 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 주말엔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할 것인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네, 문자로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주말 계획 없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주말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

또 의미 있는 주말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의 참여 문자, 저희 공식 계정 FM88Z@JOPD 그리고 JKM 위챗 졸광 한어병원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상상도 하기 싫어서 오히려 주말에 네, 이렇게 집에서 뭐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도 네, 나름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휴식하고 또 충전을 해야지만 다시 또 월요일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충분히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자, 주말에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또 계속하여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계획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주 휴가를 내고 내일에 여행 떠납니다. 못 온

날씨가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여행 될것 같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그래도 어디론가 떠난다는 그 기분이 마냥 설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여행도 되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를 먹는다고 다 어른은 아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움직여라. 참으면 병되고 말 안 하면 모른다. 늙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초라해지는 것은 선택이다.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하루를 대하는 태도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고 사위는 아들이 아니다. 과거를 씹지 말고 미래를 설계하라. 자식은 내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다. 효도는 결국 셀프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네, 이 몇 가지 점들은요, 한 교수의 사이다 같은 명언입니다. 네.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천년의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작게, 행동은 빠르게, 관계는 편하게, 마음은 단단하게, 꿈은 크게, 하루는 소중하게. 가끔은 짤막한 이런 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가끔은 우울해 있는 분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할수록 조금 이런 힘이 되는 좋은 글들을 조금 많이 새겨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종소나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웃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참는 법을 배우고

0: 사람을 잘 만나면 믿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의심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마음을 닫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이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소품 보내드리겠습니다.
1: 사실
2: 이게 틀리고 신통방통하게도 네. 공통점이 네. 하나는 싱겁고 하나는 역바르다.
1: 아이고 뭐라고요?
2: 둘째 네.
1: 언제나 항상 같이 다닌다.
2: 아 같이 그냥 같이 쳐다보니까
1: 그렇죠. 셋째
2: 네 셋째는
1: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네. 우리의 후배들을 키우고 있다.
2: 그래서 네. 오늘 우리가 후배 학생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1: 그렇죠.
2: 얘들아 나오라.
1: 음악.

0: 박수!
1: 잘하셨어요.
0: 이게 바로 내가 키우는 영재들이요, 이게. 네.
1: 이쪽은 제가 갖고는 것들입니다.
0: 아무리 봐도 이쪽에 좀 내가 좀 보고 때도 세게 생겼네, 이게.
1: 길고 자른 건 대봐야 한다고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0: 아, 뭐, 재담에 그, 네. 속성님 어떤 것이 있죠, 뭐.
1: 아, 재담을 하려면은, 예. 말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 노래도 잘해야 하고, 오. 춤도 잘 춰야 하고, 모방도 잘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
0: 내가 그런 속성들 미리 알고 네. 하나하나 다 준비시켰다 이게
1: 아 그러셨어요?
0: 예. 예. 예. 각설아 야 니부터 나와라 각설아 박수 야야야야야 그 머리도 이렇게 잘했고 아주 이렇게 각설이 모양 나왔는데 네. 여러분 앞에서 만담이든 재담이든 있는 그대로 길을 쫙 펼쳐봐 펼쳐봐 쫙
2: 여기서요?
0: 예, 대담하게 바로 대담하게
1: 자 미래의 만담가 리미나 양을 박수로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0: 여기가 중심입니다 여기서 시작
2: 여러분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면 더 크게 네 하고 해주세요
0: 얘가 좀 여러분 하면 크게 예 해주세요
2: 박수 여러분
3: 예
2: 준비되셨죠?
3: 예
2: 다 같이 두 손 들고
0: 손 들고 손 들고
2: 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 그만 나 차차차
3: 차차차
2: 차차차
3: 차차차
2: 차차차
3: 차차차
2: 차차차 감사합니다.
0: 잘했다. 아 잘했다 잘했다.
1: 아니, 끝났어요?
2: 네.
1: 이 뒤에 뭐가 없어요?
2: 네. 괜히 그때 또 하겠다는데 괜히 나 하지 말라.
1: 안 듣기나니. 어차피 말이 안 듣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
4: 선생님.
0: 라고요. 성이 안씨이고.
1: 아니 그러면 안듣기?
0: 그러니까 안듣기지.
1: 아니 선생님 뭔 이름이 이렇게
0: 희한한데. 선생님 인사하라. 경화 선생이다. 제단 말은 경화 선생.
2: 죄송합니다.
0: 이름이 뭐야?
4: 안듣기입니다.
0: 안듣기입니다.
1: 내가 미안해. 그래 들어가.
0: 특히 아침 가자 특히
1: 안듣기. 어머 남자가 울겠네. 아니 근데
0: 이름이 그렇단 말이지.
1: 아니 근데 요새 부모님들은 왜 이름을 이렇게 이상하게 짓는 건가요?
0: 그쪽에는 나 무슨 별난 이름이 있어?
1: 아, 저희 팀에도 예. 이상한 이름 자 가진 학생들이 있어요.
0: 나와주시죠.
5: 강아지
6: 양계장입니다.
1: 들으셨죠? 강아지 양계장.
0: 아, 얘가 이름이 강아지.
1: 예,
0: 강아지고
1: 예.
0: 너는 소위 양기인데 양신데 계좌이라서
1: 예.
0: 양계장.
1: 예.
0: 강아지 대단하십니다.
1: 자, 우리 강아지네 양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물할지 박수로 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랑합시다.
5: 그렇습니다. 조상님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우리말.

0: 눈에
1: 눈에 눈이 들어갔으니 눈물이냐 눈물이냐.
2: 말이 하는 말이 말하는 말은 말이 아니고 말하지 않는 말이 말이라 하니 말은 말대로 말하고 말은 말대로 하니 어느 말이 좋은 말이고 어느 말이 좋은 말인가.
1: 대단하네요. 근데 전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자, 우리 지금부터 아름다운 거짓말이나 합시다.
2: 아이고 아이고 내 수고해야지 수고해야지 아이고. 이러면서도 맨날 숨통편 찾아먹는 게 할머니들의 거짓말이요.
3: 맞아.
4: 아우 야나는 시집 아이 간다 아이 간단데.
1: 이러면서도 맨날 거울 앞에서 치장하는 게 처녀의 거짓말이요.
3: 아우 맞아.
2: 짜자자 미치매 팝다 분선에 팝다 빨리 와보셔. 이러는 게 장착꾼들의 거짓말인데.
1: 이 말 저 말 다 버리고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은
2: 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준다는 남자들의 거짓말이라고요.
1: 그 거짓말에서가 오늘까지도 웃고 울고 하는 여자들도 참 한심하다 이겁니다.
3: 우리 쪽에는 무식이 없네. 이게 잘 나오는데. 어이, 빨리 나온다.

0: 잘한다! 잘한다! 이럴 때 잘한다! 잘한다! 시작!
1: 아니, 예, 그렇게. 뭐 하는 것입니까?
2: 아니, 나는 그냥 분위기 한번 띄워보려고 노래인데. 자, 여러분!
1: 지금부터 제가 대담을 엮어드리겠습니다.
2: 자,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예.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거짓말을 아주 멋있게 한번 잘해보려고 합니다.
1: 아, 거짓말!
2: 예.
1: 거짓말 하면 그 속에 어림도 없죠.
2: 아니, 무슨 말입니까?
1: 우리 집은 거짓말 전문 상점이라고요.
2: 자, 이거 저희 집은 거짓말 전문 유한회사입니다.
1: 우리 집은 대대손손 거짓말 제조공사입니다.
2: 에헤이, 저희 집은 거짓말 전문 특허까지 낸 집안입니다. 그 거짓말은 뭐?
1: 그 거짓말은 다 우리가 지어낸 것입니다.
2: 아이고, 참나 오늘 상대 제대로 만났습니다. 아, 일단은 저는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1: 어떻게요?
2: 제가요, 지난번에 국수집에 국수 먹으러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글쎄 국수 두 그릇을 시켜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1: 그래서요?
2: 그래서 내가 후딱 따라가서 한 그릇 도와서 제 거 먹어줬어요.
1: 난 말이죠.
2: 예, 예.
1: 지난 여름에 참외 도둑질을 갔었는데 참외 한 주머니를 메고 도망을 치다가 얼마 만에 싹 미끄러 넘어지는 바람에 참외가 목 담게 졌지 모름.
2: 어머나. 아이 사람아. 아이 한 여름에 오르간판이 어디 있습니까? 오르간판.
1: 아니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까?
2: 서로.
3: 여기
4: 노래방이 어디 있을까?
1: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
4: 그래, 공산당은 노래방도 모른단 말인가?
1: 노래방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방부패는 한도 안 했겠다. 어때? 뭐 보니?
4: 뭐야? 언제 알무대원이?
3: 저기 그 자들은
5: 모방 잘해요.
3: 모방 잘하죠.
5: 그렇죠.
3: 우리는 또 춤이면 춤입니다.
5: 오, 그러네요.
3: 음악 갑니다.
5: 춤이야.
3: 음악.
6: 이야.
5: 아,
3: 저 병이 있습니다.
1: 그게 무슨 병입니까?
3: 질투병.
7: 아, 우리 함께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3: 좋죠.
8: 저기 소리 며느리를 썸버.
3: 어느 게?
8: 야, 제가 들죠. 앉아있는 저 즐겁게 생긴 새기를 그려.

0: 저기도 제일 못생긴 사기를 그래요?
1: 저 어디 못생겼어? 얼굴도 갸쭉한 게 얼맥 없어.
0: 어우, 딱 당나귀 같구나, 무슨.
1: 야, 다니엘 사람이었느냐? 여기 이신 있어.
0: 나? 무슨 시도?
1: 귀신 있다고.
0: 오, 그런 거 나 또 귀신 있다고.
1: 오, 태나부터 막 귀신 귀신 하며 그래요?
0: 아, 그나저나 그 집에 그 둘째로 공부한다 합시고 썰떡거리고 댕기던 게 어디 붙기나 붙었어?
1: 아니야, 청와대하게 붙었어.
0: 오, 이게 또 어무랑이야.
1: 우리가 아느냐? 공부로 한다 아무것도 제동시 없이 했대요.
0: 가 원래 어디 재정신 게 생겨서
1: 무엇이야?
2: 잘했다.
3: 에구에구야야. 한컴 보니 이분들이 온통 여기서 체면에 채통에 다 이렇게 생겼구만.
2: 예, 체면에 채통 이게 무슨 어르신이신데요?
3: 이 사람아,
2: 예.
3: 이왕 재단만 홍보하러 나왔으면
2: 예.
3: 구수하게, 은근하게,
2: 예.
3: 가볍게, 재밌게, 유창하게 해야지.
2: 예.
3: 지금 이게 무슨 판인가 이게?
2: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디요?
3: 정말이 아이 통하는군 그래.
2: 예.
3: 자, 어디 잘 들어보게.
2: 예.
3: 장으로 대담은 두 사람이 주고받는 것이요.
2: 예?
3: 만담은 혼자서 찍고 받고 하는 것이었다.
2: 예?
3: 그래서 중에는 빨리 한 것도 있으며 늦게 한 것도 있고,
2: 예?
3: 빠름 속에 늦음이 있고 늦음 속에 빠름이 있고, 통통 칠 때는 치고. 자, 통자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2: 예?
3: 우리 말에는 통자 붙은 말이 많고도 많거니. 예를 들면,
2: 예?
3: 머리 아프는 두통, 이 아프는 신통, 배 아프는 복통, 다리 아프는 족통, 담배통을 얼통을 치면 얼통벌통이지만, 내 입이 아무리 나발통이라지만,
2: 예?
3: 우리 재단만담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이 판에,
2: 예?
3: 내 한마디 통소리는 고통스러워도,
2: 예?
3: 우리 전통 문화를 지켜가자 이겁니다.
2: 옳소!
4: 만남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2: 한민족이 자기 언어 예술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민족 문화의 정취를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4: 그렇습니다. 대담 만남은 우리 민족의 언어 예술입니다.
2: 네, 그래서 오늘 어습들에도 약간 서툴들에도 이 아이들 데리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4: 네, 정말 지금 우리의 대담 만남은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의 서윤옥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영혼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침체 속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유지하며 바람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침은 운명의 리듬이며 생명의 율동입니다. 그네의 높이는 일시적으로 힘을 주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로 매번의 끈기와 매번의 현실적인 노력은 모두 미래를 위한 에너지 축적입니다. 우리는 저조함을 피할 수 없지만 위를 향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고요. 가벼운 한 번의 도약일지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저조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번 흔들림은 기운을 모아 준비하는 전조곡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현재이고 날아오르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그네에서 점점 더 높이 흔들리고 점점 더 안정되게 살며 부침 사이에서 자신의 리듬을 찾아 자신만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세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받아들임, 변화, 놓아줌. 받아들일 수 없으면 변화하고 변화할 수 없으면 놓아줍니다. 삶은 모두 성장이며 성장이 곧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머니 속이 비어 초라함을 느끼는 궁색함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불을 얻을 교만함을 이해하고 우물한 개구리의 근시안적인 시야를 상상하고 허세 부리는 자의 외강내요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무지, 편견, 허영심, 교만, 열등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지 않고요. 어둠에 의지하지 않고 속지 않으며 자신을 낮추거나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어느 단계의 계단까지 왔든 계단 위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내려다보고 계단 아래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스스로 만족하고 고개를 들면 열등감을 느끼지만 오직 평온한 시선으로 볼 때만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러러보지도 내려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인생의 높은 산과 긴 강을 지나가길 바랍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그가 말하길, 찍고 싶으면 찍고,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10년 후에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와 기술로도 지금의 당신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생활을

떠올라서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회상하며 감정의 공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대작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어머님들보다 우리 아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에이, 그 사진을 찍어선 뭐해? 다 늙어 빠졌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지금을 찍어두는 게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는 일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사진을 찍는다기보다는요, 생활을 기록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찍어보면 어떨까요? 네, 김향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무지개 인생.

예전에는 항상 세월이 길어서 뭘 해도 아직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죠. 시간이야말로 가장 냉정한 심판자라는 것을. 기록하지 못한 사람들과 일들은 결국 아쉬움으로 변한다는 걸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결국 잊혀지고 맙니다. 사람은 시간에 정말 무력하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자취를 선명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 과거의 나 자신,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변해버린 어린 시절 같은 것들요. 사진을 찍는 것은 지금의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그 방문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당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반복해서 보지 않아요. 70세의 당신 자신만이 그럴 뿐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사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가능한 많이 삶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당신이 점점 더 뛰어날수록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사실 사람마다 좋고 나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요. 단지 다른 주파수에 있고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네,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걸어가는 길이 더 넓어질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네 단어, 성실, 인내, 감사. 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을 바꾸고, 인내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꾸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간직합니다. 삶의 보상이 있다면 먼저 노력하십시오. 좋은 운은 모두 자신의 노력 속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철석 가수의 고향역 듣겠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규획에서 확정한 제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제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이 곧 우리의 분투 목표임을 명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재반 사업에 주력해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 인민의 생활이 해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의 위협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100년은 한창 젊음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다워야 합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인솔해 위대한 사회혁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자기혁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영원히 인민의 충복, 시대의 선봉, 민족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잠깐 숨을 돌리며 쉬었다 가려는 생각을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바이러스를 계속 깡그리 제거하고 기풍이 바른 정치적 생태를 적극 조성하며 전당의 막강한 긍정 에너지로 전 사회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과 발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 확고한 자신감과 자존심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운명 공동체를 적극 구축하며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중관 사업을 위해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인민이 쓰는 것이므로 공로 또한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민에게 긴밀히 의거한다면 무궁무진한 힘을 얻어 역경을 헤치며 용왕 매진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이 중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보면서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발전 변화를 계속 주목하며 중국을 보다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보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찬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유익한 건의를 주시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매화는 빛깔에 대한 칭찬이 필요 없이 그윽한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주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어른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고 어른이 말을 걸어 물어보셔도 그저 예, 아니요로 단답형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모르는 문제가 생겨도 선생님께 선뜻 다가가 묻지 못했죠. 한 번은 점심시간 친구들은 모두 밖에서 뛰놀고 있는데 저만 홀로 교실에 남아 수학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분명 선생님께 여쭤보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막상 선생님께 다가가지 못한 채 홀로 끙끙거리며 골머리를 앓았죠. 교실 순회를 나오신 선생님께서 제 모습을 보고 다가오셨고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저를 위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배운 문제는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가르침을 마치신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딸딸한 데가 있으면 바로 물어보는 게 좋아. 너도 문제를 풀 수 있고 선생님도 내가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으니 서로 좋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딸딸한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께 물어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고 그 후로 선생님을 자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학생이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딸딸하다입니다. 좀 분명하지 못하고 의심스럽거나 아리송하다는 뜻인데요. 어떤 이야기나 상황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스러워서 확신하기 어려울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딸딸하다는 또 매우 뜻밖의 일을 당했거나 사태가 복잡하여 정신이 조금 흐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여 마음이 혼란스러워 정신이 산만해지는 모습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들이닥친 일로 하여 그는 딸딸해서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봄 휴가를 계획하던 일이 문득 떠오릅니다. 친구와 함께 산속 캠핑장을 예약하려고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사진이 너무 아름다워 망설이지 않고 바로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마치고 상세 정보를 다시 살펴보니 주소는 모호하고 시설 설명도 빠진 부분이 많아 자꾸 딸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실제로 존재할까 하고 의심이 들어 곧바로 전화로 확인해 보니 사진과 실제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이런 딸딸한 점을 그냥 넘겼다면 상황과 갑작스러운 일에 정신이 혼란스러운 순간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의심스럽고 애매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확인하고 뜻밖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스스로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는 지혜를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최근 우리 성에서 여행 거주 및 건강관리 새 정책이 시달됐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은 신분증을 소지하면 전성 국유 A급 풍경구의 첫 번째 입장료가 전액 면제되는데 정월담, 육정산, 장백산 등 인기 풍경구가 모두 적용되고 본성 및 위치 호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우대 규칙을 간소화했는 바 이전에는 여러 지역의 풍경구들이 만 65세 이상만 무료 입장, 60세에서 64세는 반값이었으며 일부 풍경구는 로인증이 있어야만 했지만 이제는 신분증만 소지해도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내 건강관리 시범 구역에 의료보험 서비스 지점이 추가돼 타지역 로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등록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외래 진료는 성간 의료보험 직접 정산이 가능하며 의료비를 선지급해 왕복으로 환급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월한 여름 날씨를 바탕으로 길림성은 길림 건강관리 및 거주, 여행 거주, 민박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농촌의 유휴주택을 활성화하고 장기 임대 할인 주택을 출시해 로인층의 여행 거주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실질적인 조치는 외지 로인의 여행 거주 우려를 해소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로인층의 피서 여행을 편리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 민박과 문화 관광의 소득 증대를 촉진합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입장권은 큰 민생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 정책은 바로 길림성이 문화 관광 자원의 우세에 입각해 경로 혜민 정책을 확고히 하고 여행 거주 건강관리 산업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체현입니다. 제한 스마트 볼 튜브를 내장해 초당 500회의 볼 터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니 드리블 웨이브 공 안에 있는 칩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미세한 터치 순간을 포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리킥이 시작된 후 앞쪽에 위치한 스웨덴 공격수 이삭이 발로 극도로 가볍게 축구공을 스쳤으며 이때 스완베리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지 않아 골이 유효했습니다.

네, 여름철에 접어들어 날이 점점 일찍 밝아옵니다. 여러분은 날이 밝는 대로 일찍 일어나는지 아니면 계속 깊은 잠을 자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지요? 네, 최근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꾸준히 단련을 하는 사람은 암에 걸릴 위험이 30% 감소하고 아침에 몸을 움직이면 암에 걸릴 위험이 26%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2026년 5월 국제암 잡지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점심 단련에 비해 아침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암 위험을 26% 줄일 수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운동을 아침에 한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만 점심에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암 위험이 또 31% 감소합니다. 20세 이하 9,03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이 연구는 운동 시간에 따라 암 예방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운동 습관에 따라 아침, 점심, 오후 세개 소조로 나뉘었고, 수면 습관에 따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불규칙한 생활 습관 세개 소조로 나뉘었습니다. 결과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은 점심에 운동하는 사람보다 암 위험이 26% 감소했습니다. 똑같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소조에서는 아침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낮에 운동하는 사람보다 암 위험이 31% 감소했습니다. 암 예방 효과는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른 아침 운동은 인체의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에 순응하므로 보호 효과가 더욱 강하다고 합니다. 네, 여름철 운동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리면 독소가 배출될까요? 네, 건강 양생은 적당함을 중요시합니다. 인체가 땀을 흘릴 때는 수분과 소량의 염분이 배출될 뿐 혈관 속에 플라크가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고온에서 장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면 혈액이 농축되고 혈류가 느려져 혈압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뇌혈관병 환자에게 더큰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오나 오후 등 고온 시간대에는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장기간 가만히 앉아 있거나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장기간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느리게 하고 혈액 점도를 높여 혈압, 혈당, 혈중 지질 조절에 좋지 않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나 해가 진 저녁에 천천히 걷거나 태극권, 팔단금 등 저중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20에서 30분 정도 땀이 약간 나고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지 않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전후에는 여러 번에 나누어 소량의 물을 마시고 한 번에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6월 25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석인 호가복은 우리시의 부분적 의료기구를 방문해 의료위생건강사업을 조사연구했습니다. 그는 습근평 총서기의 위생건강사업에 관한 중요론수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중앙과 성당위의 보치 요구에 따라 건강우선 발전 전략을 참답게 시달하며 대중의 진찰치료 난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량질 고능률 봉

0: 절차 체계를 보완하며 의료 구조 능력을 힘써 향상해 높은 수준의 의료 봉사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2월 시정부와 장춘중의학대학은 협력 협의를 체결하고 시중의병원을 토대로 장춘중의학대학 부속연변병원을 설립 및 현판했습니다. 호가복은 병원의 중의학 문화회랑 전통진료중심에서 이곳이 파견된 전문가를 위문하고 일상적 진료, 특색 전문과 건설 및 학교 지방협력 전개 상황을 상세히 로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장춘중의학대학과의 의료교육 협동을 심화하고 종점 전문과 건설 강도를 높이며 전문 인재 대우를 강화하고 중의진료 봉사 체계를 보완하며 난치병 치료 능력을 향상해 여러 민족 대중이 더욱 질 높고 능률적인 중의진료 봉사를 향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변 제2인민병원에서 호가복은 운동 재활, 침구 물리치료, 내외과 진료 등 구역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치료받으러 온 대중들과 치료 체험 상황을 자세히 문의하고 병원이 계속 환자를 중심으로 예약 접수, 검사 검험, 비용 납부, 약품 수령 등전 과정을 가일층 최적화하고 환자가 적게 방문하고 줄을 적게 서며 걱정을 적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또 병원의 일상 진료량, 종점 전문과 건설과 인재 제대 양성 상황을 상세히 로의한 후 운영 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골과 종양과 이비인후과 등 5세 전문과 건설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학과 선도자를 정밀하게 유치 양성해 흔한병, 다발병 및 난치병의 진료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해야 합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변부유보건원에서 호가복은 어린이 건강검진, 임신 출산 보건 봉사 등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녀아동 전문과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신생아 질병 검진, 아동 심신 발육 모니터링 등 중점 사업을 실속 있게 틀어지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정성껏 보장하고 여성의 전 생명 주기의 건강을 수호해야 합니다. 건강 미용 중심이라는 특색 과실에 입각해 의료 봉사를 재활 성형 노화 방지, 미용 관리 등 의료 미용 분야로 확장해 새로운 업무 성장점을 형성하고 사회 효익과 경제 효익의 유기적인 독립을 실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조질병 예방 통제 중심, 공원 사회구역 위생 봉사 중심, 시병원 공공 의료 위생 봉사 중심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의료위생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의료봉사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의 신체 건강을 수호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에 대한 귀속감과 안정감을 확실하게 높여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가일층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의 도시 품격을 향상 보완하여 외래 인구를 흡인하고 더욱 많은 인기와 상업 분위기를 집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와 정부는 새 시대 위생과 건강 사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해야 합니다. 인민의 건강 보장을 우선 발전에 전략적 위치해 놓고 의료 위생 토대 강화 공사와 변강 강화 공사를 깊이 있게 실시하며 의료 봉사 체계를 힘써 최적화해야 합니다. 김미령 현역 의료 공동체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량질 의료 자원의 총량 확대, 기층 이동과 균형적 배치를 촉진하여 여러 민족 대중들이 중병은 연변줄을 벗어나지 않고 큰 병은 현을 벗어나지 않으며 작은 병은 진을 벗어나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의료 구조 수준을 힘써 향상해야 합니다. 길림대학 부속병원, 장춘중의학대학과의 협력 및 공동 건설을 심화하고 국내 량질 의료기구와의 접목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전문가 파견, 정기적인 파견 진료, 수행 연수 등 방식을 통해 돌발성, 고위험성 중증과 난치병 치료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여러 민족 대중들이 더욱 량질의 의료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위생대우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급히 필요한 고차원 학과 선도자와 실용형 골간 의사를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본토화 전문과 의사와 향촌 의사의 양성을 가속화하며 직함 승진, 우수 및 선진 평가 등이 기층 일터, 림상 일선 및 고강도 일터에 치우치도록 추동하여 인재를 유치할 수 있고 남길 수 있으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함으로써 전주 의료위생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튼튼한 인재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 부주장 정권,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가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6월 29일 우리시는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를 소집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가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회의를 사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시당위 부석이 배해도가 표창 결정을 선독했습니다. 회의 참석 지도 일꾼들은 표창을 받은 시 우수 공산당원과 우수 당무 사업일꾼, 시 선진 기층 당조직 대표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표창을 받은 개인과 집단 대표 4명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왕길보는 시당위를 대표해 표창을 받은 선진 집단과 우수 개인에게 열렬한 축하를 전하고 각 분야에서 힘쓰는 광범한 공산당원들에게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새 시대에 들어서 전시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당무 3.1군들은 맡은 바 직책에 입각해 개척 진취하고 완강히 분투하며 연결 특색과 변강 특점, 시대적 특색을 갖춘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해왔는 바 각 분야에서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발전 국면을 이룩했습니다. 올해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이자 연결이 발전 기회를 포착하고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관건적인 해입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20차 당대회와 20기 역대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습근평 총서기에 길림성과 연변 시찰시한 중요 지시 정신, 길림성 당위와 성정부 사회보를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충실히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성당위와 주당위의 사포치를 엄격히 관철하고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공업 강시와 관광 흥시 두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도시 건설과 정밀 관리, 기층 당 건설과 사회봉사 3대 중점 과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들의 전투 보루 및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모든 사업을 최고 기준과 최상의 성과 목표로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색 있는 발전 성과와 브레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고 정치 판단력과 정치 리해력, 정치 집행력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왕길보 등 중대 과업 앞에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연길 발전과 변강 안정 등 원칙 문제에서는 과감히 책임지고
1: 미와 인터넷 등을 통해 대회를 시청하며 위대한 당창건 정신을 깊이 터득하고 애국심을 더 굳게 다졌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 시정협수석 우군, 시당위 부석이 배해도 4명을 명기하고 정확한 여론 방향을 확고히 견지하며 연길의 이야기를 더욱 잘 전해 중국식 현대화 연길의 세상을 써나가는 데 융합 매체의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란진 정부에서는 기관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대회 생방송을 시청했습니다. 모두 학습 성과를 향촌 진흥과 군중 봉사를 추진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하고 더욱 실속 있는 사업 기품과 충만한 열정으로 민생 실사를 성심껏 추진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풍요로운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란진 인민정부 당건설사업한공실 부주임 류양은 앞으로도 맡은 직무에 충실하며 책임을 다하고 군중을 위한 봉사의 초심을 실천해 당창건 105주년의 실천과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중의병원에서는 간부 종업원들을 조직해 경축대회를 시청해 전체 당원 간부들이 앞장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당건설의 인솔 역할을 병원 관리와 의료봉사, 중의학 전승 및 혁신의 전 과정에 관철해 새로운 출발점에서 새로운 책임과 역할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 중국 전통 명절 이야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문에 관해서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마는 24절기의 8번째 절기인데요.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

남북의 기온 차이가 작아지고 대부분 지역은 정식으로 여름에 접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비가 자주 내리고 강우량이 비교적 많아지는 것입니다. 북방지구의 여름 성숙 농작물인 밀 등은 곡식, 알맹이가 속이 차오르겠지만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는 않았답니다. 남방지구에서는 소만의 밭에 물을 가득 채워야만이 밭이 말라서 갈라지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럼 소만 시간은 언제가 될까요? 바로 5월 20에서 21일 혹은 22일 좌우가 됩니다. 태양의 위치는 환경 60도 일대고요.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소만에 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들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소만이 되면 민들레가 왕성하게 자라는데 사람들은 민들레를 캐서 먹기도 하겠지요. 민들레는 우리나라 옛 사람들이 가장 일찍 먹은 들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맛은 조금 쓰긴 하겠지만

0: 대기오염방지개선, 수생태환경보호복원, 해양생태환경보호복원, 포양오염원 방지 및 관리, 산업고체 폐기물 환경위험요소조사 및 종합활용, 새로운 오염물 지대 협동관리 등 중대 공정을 제기했습니다.
1: 7월 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올해 제3진 장비갱신 프로젝트 명세서와 자금 배치가 하달돼 에너지 전력, 물류, 교육, 양로기구, 오프라인 소비 상업시설, 노후 화물수송차, 주택 노후 엘리베이터 등 분야의 장비 갱신과 노후 주민구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로써 올해 전년 2천억 원의 두 가지 새로운 장비 갱신 자금이 모두 하달돼 도합 22개 분야에 약 1.1개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 성격을 다그치고 친환경 발전을 촉진하며 민생복지를 개선하고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구코였습니다.

오늘은 유럽 폭염 대응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공급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온이 독일, 프랑스, 벨지크 등 유럽 국가들을 휩쓸면서 에어컨 쟁탈이 현지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구역에 많은 매대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럽의 가정용 에어컨 설치율은 19%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고온 날씨가 점점 빈번해지면서 시장에서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중국 가전 브랜드가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동그룹 산하의 유럽 온라인 소매 플랫폼인 조이바이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6월 19일부터 25일까지의 고온 기간 이 플랫폼의 에어컨 제품 판매량은 6월 첫 주에 비해 약 40배 증가했습니다. 마침 조이바이가 여름 블랙 프라이데이 연종 쇼핑 축제를 시작하면서 메이디의 분할 에어컨 판매량은 약 42배 증가했고 립식 선풍기의 판매량은 80배 이상, 목걸이식 선풍기의 판매량은 1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파리의 샤오미 플래그십 스토어는 방수 있을지 두 가지 문제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기업들은 서비스 체계를 완비화해 현지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루카스 니콜은 임대 아파트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지만 천공과 외벽 변경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여러 해 동안 신청했지만 계속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동의하더라도 니콜은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소음에 대한 이웃들의 우려를 고려해야 하고 또 관련 건물 외관 보호 규정에 제한해 직면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자격을 갖춘 작업자가 제한돼 있어 설치 대기 시간이 길고 설치 비용이 여전히 높습니다. 한 에스파냐 경영자는 현지 에어컨 설치 대기 기간이 3일에서 약 10일로 연장됐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분할형 에어컨의 일정이 심지어 몇 달까지 유지됩니다. 설치 비용은 대략 1000유로에서 3600유로 사이로 에어컨 자체보다 더 비쌉니다. 사용자에게 이 비용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의 혁신 능력과 공급망 회복력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기업 관계자는 중국 기업이 유럽에 진출해 현지 건축 구조, 임대 제도, 설치 조건, 물류 시효 및 판매 후 봉사를 중심으로 제품과 공급망을 재구성해 제품이 진정으로 현지 생활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디의

0: 코타스 피리트 에어컨은 2025년에 유럽에 정식으로 출시됐습니다. 복잡한 설치가 필요 없고 전력 및 소음이 기존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튜트가르트 근처의 미국 독일 연구개발센터에서 연구개발팀은 제품이 현지화 요구를 더 크게 충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이디의 가정용 에어컨 기술 혁신 책임자 토비아스 슈트로벨은 지지대부터 에어컨 본체까지 제품 설계는 가능한 한 천공과 복잡한 공사를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문 설치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주택 구조를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토비아스 슈트로벨은 외부 기기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지지대가 지붕의 창문이나 플로 창문, 발코니 등 다양한 유럽 창문 형태에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연구개발센터 가정용 에어컨 사업부 책임자 동문준이 소개한 설치할 수 있는 에어컨에서 제공할 수 있고 빠르게 설치하며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까지 중국 기업은 중국 제조의 혁신 능력과 매우 탄력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유럽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폭염 대응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공급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구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탄소의 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승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0: 시간에는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화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봉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네, 땅이 영도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황하의 물을 세 차례 활용해 서북의 어미지향을 만들고 있는 명하 운천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이 가속성장의 새 단계에 진입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화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구 제2부 대봉이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땅의 영도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다음은 세 번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대에 당의 영도를 어떻게 견지하고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두 개 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습근평 총서기에 당주왕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를 확고히 수호하는 것이며 당주왕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확고히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당의 영도의 최고 원칙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정세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우리가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그침없이 견지하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강력한 영도를 항상 견지하고 수호한다면 전당은 확고한 방향을 갖게 되고 전국인민은 중심을 갖게 될 것이며 거센 파도에 직면하여서도 우리는 아무리 큰 풍랑이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당의 자아혁명을 추진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부단한 노력 끝에 당은 혼란과 흥망성쇠의 역사적 주기율에서 벗어나는 자아혁명이라는 이 두 번째 답을 찾아냄으로써 당이 영원히 변질하지 않고 변색하지 않으며 향이 변하지 않도록 보장했다고 표했습니다. 전당은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는 항상 진행 중이며 당의 자아혁명도 항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긴장을 늦추고 교식을 취하거나 피로 또는 태만 정서를 가져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를 추진하고 신시대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 당의 자아혁명으로 사회혁명을 이끌어야 합니다. 항상 시험에 임하는 자세로 과감히 자아혁명을 추진해온 것은 백년 대당이 끊임없이 분투하고 변화한 품격입니다. 20차 당대회 폐막 후 습근평 총서기는 전당이 시종일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협에 강력한 지도해 가족을 잘 관리하며 당의 규율과 국법으로 가족을 잘 단속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나부터 내 신변의 사람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일반 당원이란 말이 나오니 평범하면서도 또 평범치 않은 공산당원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7일 훈장 수상자이자 황서 백색시 라거편 백리촌 제1석이었던 황문수입니다. 아래 황문수가

0: 북경 사범대학에서 공부할 때의 연구생 지도 교수님을 따라 황문수를 요해하고 그녀의 고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네,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보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 네, 오늘은 황하의 물을 세 차례 활용해 서북의 어미지향을 만들고 있는 영하 은천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되자 영하 은천시 하란현의 논어복합공간에는 전무의 논에 변모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논가의 천막에 앉아 편히 커피를 마셨고 은은한 음악 소리는 논두렁의 오리 소리와 어우러져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이곳 전원 풍경이 과거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속을 태웠던 염알칼리성 땅이었다는 사실은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논어복합공간이 위치한 사십리점촌은 일찍 사십리 헐망한 가게로 불리웠습니다. 황하 범람구의 낮은 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기후가 건조하고 증발이 강대됐기 때문에 토양 염알칼리성이 엄중했습니다. 촌민 장수경이 회역한 데 의하면 당시 촌의 땅들은 평평하지 못했고 염알칼리성 물질이 지표에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장수경은 밭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배수도 잘 되지 않아 1년 농사는 전적으로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논어복합 생산 모델이 나타나면서 이런 상황이 개변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현지에서는 논어공생종합재배와 양식 모델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표준 농지를 건설하고 어업으로 알칼리성을 다스리며 복합 생산 방식으로 염화물질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점차 벼, 게, 물고기, 오리, 입체적인 복합 생산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시위원회 탐색을 거쳐 일찍 알칼리성 땅은 점차 생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논어업 복합 공간에는 논, 물도랑, 모장리라는 폐쇄 물순환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황하의 물은 수로를 따라 논에 흘러들어 벼를 키우고 다시 물도랑을 따라 흐르면서 개나 오리들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물은 다시 어장에 흘러들어 물고기나 샤오를 키우고 나중에 물펌프를 통해 다시 논에 흘러듭니다. 이렇게 황하의 물은 이곳에서 세 차례나 활용됩니다. 논어복합공간 원구의 책임자 조계가 소개한 데 의하면 벼어류 공생순환 체계는 전통적인 재배 모식에 비해 약 20%에서 30%의 물을 절약할 수 있고 화학비료 사용량은 4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조계는 과거에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물을 끌어들여 왔지만 지금은 물 한 방울도 더 잘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말합니다. 네, 최근 연간 영하에서는 네 가지 물로 정하기를 전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물로 도시를 정하고, 물로 곳을 정하며, 물로 사람을 정하고, 물로 생산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황하수자원 총량이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물 사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섰습니다. 영하로 놓고 볼 때 수자원은 시종 발전의 관건적인 변량으로 됩니다. 황하는 영하 경내에서 397km를 흐르며 영하 평원을 적셔주고 또한 이곳의 발전 방식을 재확립해 줍니다. 일찍 수로를 뚫어 물을 끌어들이던 데로부터 지금은 더욱 세분화해져 물을 관리하고 물을 이용하면서 인민이 황하를 다스리는 실천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순환 활용과 입체적 재생과 양식을 통해 황하의 물은 논을 관계할 뿐만 아니라 물고기, 개, 오리를 키우고 더욱이 파생적인 문화 관광 업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논어업 복합 공간은 점차 재배 플러스 양식 플러스 관광이라는 융합 발전의 산업 모식을 형성했습니다. 네, 통계에 의하면 2025년 복합 공간은 벼 재배 소득 620만 원을 실현했고 물고기, 개, 오리 등 양식 소득 100여만 원, 관광 소득 700여만 원을 실현했습니다. 관광탑에서 사람들은 무시로 휴대폰을 들고 논밭의 풍경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유리 전망대에서는 아이들이 난간에 기대어 유리를 통해 물도렁에 물고기나 샤오들을 구경합니다. 관광객 기우면은 원래는 논밭맛 구경하고 그냥 가자고 생각했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기에 온종일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기우면은 아이들은 평소 도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논을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모내기를 보고 물고기를 잡으며 또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계속 집에 박혀 휴대폰만 만지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네, 복합원을 드나드는 관광객들을 보면서 장수경은 얼굴에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녀는 과거에는 썰렁하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지금 해마다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일이 있고 소득이 있으니 살맛이 납니다. 장수경은 지금 집에 20무 땅을 복합 공간에 내주어 무당 한 해에 800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또 수익금도 챙깁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소 복합원에서 일하면서 하루 일당 100여 원을 법니다. 장수경은 토지 양도금을 받고 자기도 일당을 하면서 소득이 안정되고 생활이 충실하다고 말합니다. 네, 염 알칼리성 토양을 다스리면서부터 순환 농업을 발전시키기까지 단순한 재배업으로부터 문화 관광의 융합까지 한 방울의 황하의 물이 이곳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면서 또한 이곳의 물 사용 방식의 변화를 증명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인민들이 8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황하를 다스려온 생동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내지한적인 황하의 물로 더욱 큰 효력을 내므로써 생태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 발전을 지원하고 대중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논업 공간의 녹음은 더욱 짙습니다. 황해의 물은 조용히 논으로 흘러 생기 도도한 이 땅을 적셔줍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0: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이 가속 성장의 새 단계에 진입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전기차 전망 2026 보고서가 예측한 데 의하면 2026년 글로벌 전기 자동차 판매량은 2,300만 대에 달해 세계 신차 판매량의 근 30%를 점할 것입니다. 5, 6년 전만 해도 이 비례는 겨우 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유럽 시장 전기차 판매 성장 예기치는 20%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전기차 판매 성장 예기치는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판매량은 4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국제에너지기구 바흐티 비롤 사무총장은 세계 전기차 시장이 가속 성장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제 유가가 인상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원이 뚜렷이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각국의 관련 지원 정책의 추동하에 세계 전기차 시장이 가속 확대되었습니다. 본부를 런던에 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2026년 5월 세계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브리드차의 등록수는 약 180만 대로 동기 대비 3% 성장함으로써 연속 3개월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의 데이터 경리인 찰스 라이스트는 올해 보조 정책과 지속적으로 고공행진하는 연료 비용의 충격으로 소비자들의 차 구매 수요가 급증했고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앞당겨 전기차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판매량 데이터는 소비자 행동의 뚜렷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강력하고 기존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전망 2026년 보고서는 전기차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더 엄격한 이산화탄소 및 연료비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2035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보유량이 5억 1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2025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기차의 글로벌 자동차 판매 점유율,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은 에너지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변혁은 승용차 분야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교통운송 장면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각국 도로운송의 전기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전세계 전기 트럭 판매량은 트럭 총 판매량의 9%를 차지했습니다. 동력 배터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기 트럭의 경제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2035년까지 전세계 트럭 판매에서 전기 트럭의 비중이 20%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전기차는 인공지능, 신형 전력전자 기술과 빠르게 융합되어 차량이 전통적인 교통수단에서 스마트 에너지 단말기로 전환하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더 진보된 배터리 관리 체계, 더 효율적인 충전 기술 및 스마트 주행 기능이 지속적으로 보급되면서 전기차가 소프트웨어 정리 자동차의 전형적인 대표가 되었습니다. 에너지기구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혁신이 세계 많은 경제체의 전략적 초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안전과 산업 경쟁력이 최우선 과제가 됨에 따라 연구개발, 시범 및 초기 배치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경제체들이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 사무총장 시그리드 프리스는 현재 더 중요한 것은 정책, 시장 및 산업 영향을 서로 일치시켜 제로 배출 교통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이 화학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생각하면서 교통 전동화가 여전히 에너지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경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력망, 에너지 저장, 인공지능 등 분야와의 깊은 융합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저탄소 전환과 에너지 체계의 재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 거리에서 오가는 신에너지 셔틀버스는 대부분 중국에서 왔습니다. 올해 4월 브라질은 중국 전기차를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수입하여 해당 월 중국 전기차 수출의 최대 단일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4월에는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중국 전기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여 최대 수입 시장이 되었습니다. 네, 왕성한 시장 수요에 직면하여 중국 전기차는 완전한 산업체인 스마트화의 장점 및 빠른 인도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구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핵심적인 힘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급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전기차 수출은 계속해서 빠른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중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은 183만 3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배 증가했습니다. 네, 점점 더 많은 해외 소비자들이 중국차를 다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15%를 넘었고 유럽 소비자들은 중국 전기차 모델에 대한 수요가 강력합니다. 미국에서는 블룸버그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상당수의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 자동차 브랜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콕스 자동차 컨설팅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미국 운전자들이 중국 브랜드 자동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매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제2세대 소비자 중에서는 이 비율이 69%로 상승했습니다. 네, 영국 방송공사 기자는 최근 북경과 안희성 합비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후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 자동화 등 분야에서도 뚜렷한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체인을 보유하고 있고 배터리 전자 제어부터 차량 시스템까지 모두 자조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시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제품의 빠른 반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중국의 신에너지 차량은 현지의 친환경 전환과 산업 승격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이에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현지를 일본 자동차 조립 기지에서 동남아시아 전기차 제조 중심지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함은 하오 신에너지 소재 주식회사와 프랑스 오안로 그룹이 합작하여 건설한 공장이 정식으로 착공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제재정 공업 에너지 및 디지털 주권부 롤랑 레스큐어 장관은 기공식에서 이 공장을 배터리 기술 연구 개발 혁신의 핵심 요소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작기업은 프랑스와 유럽의 기타 국가들이 호혜 상생의 방식으로 중국과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지난 몇 달 동안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유럽 기업들과 협력하여 현지 유휴 생산 능력을 활용한 생산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유럽 시장의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 자동차 기업의 성숙한 전동화 기술, 공급망 체계 및 경쟁력 있는 제품이 현지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 전과 진행의 김성용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졸광입니다. 방학만 되면 아이들은 늦잠도 자고 친구들이랑 실컷 놀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들은 방학간 공백으로 공부가 뒤처질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심리상담사 리리와 선생님을 모시고 방학을 학생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의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네, 심리상담사 리류아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보면 부모님들은 한시름을 놓게 되는데요. 단순히 혼자 공부하는 자습과 또 주도적 학습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3: 예, 그 단순히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다 주도적 학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2: 네.
3: 예,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할 때는 일단 그게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엄청 시간이 좀 필요하죠. 예,
2: 네.
3: 예, 그리고 공부는 또 효율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래 투자했다고 해서 또 공부 효율이 또 올라가는 것이 또 아닙니다.
2: 네.
3: 예, 근데 요즘 많은 아이들이 또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고 해 이렇게 좀 착각할 수도 있는데
2: 네.
3: 커피숍이랑 도서관이랑 이런 데 가서 또 책을 잡고 막 몇 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막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생각처럼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네.
3: 예, 그리고 또 이 문제 저 문제도 풀어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는데 또 성과가 안 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 네.
3: 이런 거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잘 안 됐다고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안 나지 않습니까?
2: 네.
3: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 네.
3: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필요하죠. 예.
2: 네.
3: 예, 모르면 선생님을 찾아가서 또 그런 방법을 가르침 받을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예, 그것이 맞다고 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혼자 공부한다는 것은 이거는 주도적 학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 네, 예. 그래요. 공부가 네, 본래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또 부모님들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3: 예, 그 아이들도 공부를 할 때 그게 동력이 필요하겠지요. 예, 예, 학교를 다니는 게 뭐 다 단순히 딱 공부만 이렇게 딱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 네.
3: 예, 친구들 관계도 그렇고 결국 선생님들과의 그 사이도 그렇고 이런저런 관계 처리도 더 필요합니다.
2: 네.
3: 그리고 또 학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원인들도 분석하면 딱히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또 그 중에 또 이렇게 뭐 왕따를 당한 아이도 있을 수가 있고
2: 네.
3: 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많은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학교가 즐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끔 어떤 아이들은 뭐 공부를 딱 공부보다도 체육을 잘한다거나의 다른 방면에도 흥취를 가지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이게 일단은 학교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그렇죠.
3: 학교가 즐거워야 예, 그 공부도 그 따분한 공부도 또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3: 그래서 예, 많은 동력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또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이게 좀 좋은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한테 내가 뭘 대신해서 해주려고 뭐 그러기 끌어지는 말고 또 그 아이는 내 모든 것을 스스로 찾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네. 모든 아이들이 그 힘을 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예, 대신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그 공부를 해라고 잔소리하고 이런 거 하지 않기를 일단은 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하고 아이 관계가 중요해요. 아이한테 잔소리를 자꾸 하고 싫은 거 자꾸 시키고 이러면 아이들은 엄마랑 사이가 안 좋지 않겠습니까? 엄마랑 아빠랑 때문에 이 사이도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또 가정 환경도 중요합니다. 또 부모님들 자주 싸우는 집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 보게 되면 또 항상 불안해요. 예, 그러면 또 공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또 흥취를 배양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흥취를 배양한다고 해서, 뭐 공부를 해라고 잔소리 한다는 그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흥취를 배양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예, 그 부모님들은 이렇게 여러 면으로 그 환경을 잘 제공해 줬으면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예. 그래요. 이 주도적 학습력에는 네, 어떤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네.

0: 일단은 목표가 뚜렷해야 되죠. 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단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 이런 것도 명확하고, 그리고 시간 관념도 명확하게 잘 설정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예. 뭐, 특대로 시간만 많이 드린다고 해서, 뭐, 밤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하루에 뭐, 딱 학교에서만 강의를 듣더라도 집에 와서 공부를 안 해도 잘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 때문에, 성과 효율을 올려야 되겠죠. 예.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 그냥 한마디로 시간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평가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또 학교에서의 선생님, 아이들과의 관계, 이 모든 능력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1: 그래요. 사실 공부를 재미있다고 느끼는 학생은 많지 않을 텐데, 공부가 즐겁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0: 예. 키울 수 있습니다. 예, 자기의 주도적 학습 능력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게 학교 공부는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을 딱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싫어하는 부분도 해야 되고, 좋아하는 과목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도적 학습, 이 능력을 딱 좋아하는 것만 딱 공부를 한다고 해서 능력이 이게 키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 주도적 학습이 잘안 되는 아이들도 예, 그러니까 아직 주도적 학습이 잘된 아이들도 싫어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일, 즐겁지 않은 일 상관없이 이거는 주도적 학습 능력은 배양은 가능합니다. 예.
1: 그래요. 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텐데요. 어린 시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예, 이 주도적 학습은 제일 관건적인 것은 부모님이지요. 예, 제일 관건은 부모님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진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어린 시절부터 배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충분히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흥취를 배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아이가 이렇게 말을 금방 시작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배양할 수도 있고, 그것도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은 또 많지 않습니까? 예, 아이랑 함께 뭐 책을 읽는다거나, 그 아이가 좋아하는 부분을 골라서도 함께 읽는다거나, 이것도 또 아이의 흥취를 배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가서 또 학교에 입학해서 이렇게 차차 또 아이한테 맞는 발달 단계에 맞게끔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놀이하는 방식으로도 배양이 가능합니다. 예, 때문에 이렇게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예, 이 부분이 엄청 그래도 우선적이 되는데 수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 이때야 엄청 그래도 관건이 되는데 예, 이때는 아이들이 좀 놀이를 제일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예, 항상
1: 그렇죠.
0: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 하고 같이 놀아달라고 하고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이랑 놀아주는 게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1: 그렇죠.
0: 그렇지만 예, 근데 하루에 10분만, 정말 5분, 정 아닌 되면 5분이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해주면 또 아이들은 그만큼 만족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그때 뭐 굳이 뭐 인형놀이를 한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도 또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이가 그림을 또 그리기 좋아하면 그림을 일단은 그립니다. 뭐 좋아하는 무슨 인형을 그린다거나 예, 책에다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고 그냥 그 옆에 수학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인형 얼굴에 2 더하기 3 각기 얼마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예, 문제를 내가지고 아이한테 이거 풀게끔 했으면 아이는 또 즐거워합니다. 예, 그럼 이것도 풀어서 받치고, 그럼 이거는 맞다 100점 이러면 또 즐거워하고, 예, 또 이런 게임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아이랑 같이 놀때또 작은 종이 조각에 또 다른 재밌는 문제, 수학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일상생활 문제도 그렇고, 예, 써서 숨겨둡니다, 집에다가. 예, 그러면 아이가 또 그걸 어디에, 숨겼는가 찾지 않습니까? 예, 그거 찾아서 또 가져와서, 문제를 또 풉니다. 알아서 내가 숨겨둔 문제를 또 풀어서 또 가져옵니다. 자기는 이렇게 답장을 했다. 이러면, 그 사이에 또 서로, 또, 같이 또 얘기도 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놀이가 이게 학습에 흥취한 배양하는데 엄청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좀 힘들더라도 하루에 5분, 10분 만이라도 이렇게 아이랑 이런 식으로 놀아주는 것이 이게 앞으로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것이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예.
1: 네, 이 공부 습관이 아직 잡히지 않는 소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0: 하고 답답해 버리고 이러면 아이들이 지쳐갑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또 자신을 또 잃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소학교는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냥 자기 불안함에 아이들을 재촉해서 이렇게 공부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예, 공부는 아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켜봐주고 힘을 부여해주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역할만 해도 충분히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꾸 부모님들이 미리미리 이런 힘을 아이들의 이런 힘을 차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그거는 부모님들이 불안입니다. 때문에 아이가 조금 늦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버려두고 옆에서 지켜봐주고
1: 네.
0: 돈만 주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네. 그래요. 학생마다 그럴듯한 이 공부 목표를 세우는데 실천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 목표를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0: 예, 아이들이 다 목표를 세웠는데 실천 못하는 거는 이거는 정상입니다.
1: 네.
0: 예, 저희도 어른이 된 우리들도 가끔은 목표를 세워서 목표대로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가끔은 중간에서 포기할 수도 있고
1: 네.
0: 바꿀 수도 있고
1: 네.
0: 이렇게 되어 때문에 아이들도 한 가지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제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아이 목표를 이렇게 또 가끔 부모님들이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1: 네.
0: 뭐 아이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목표도 세우고
1: 네.
0: 어떤 과목은 점수를 어떻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주더라고요. 그런데
1: 네.
0: 그 부모님이 세운 목표는 그거는 부모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이한테 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1: 네.
0: 예, 설사 아이가 목표를 내키지 않게 세웠더라도 그거는 그냥 냅둬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발견하고 수정하고 또 목표 실천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경우도 본인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1: 네.
0: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알아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잠깐 빼앗지 말고 그런 중요한 목표 뭐 무슨 부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리고 못한 부분보다 또 하나를 하더라도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면 쉽게 지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자녀가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합니까?
0: 예, 위에서도 얘기 내가 했다시피 아이들이 이렇게 실천한 부분들을 많이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1: 네.
0: 예, 일단 뭐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실천했다고 해도 꼭 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1: 예.
0: 예, 이렇게 많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부모님들은
1: 네.
0: 부모님들은 선생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0: 예, 아이들은 예, 사실 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1: 네.
0: 감수하고는 예, 다 잘하고 싶어 하는데 생각처럼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또 이유가 또 엄청 다양한데, 예,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봤을 때는 예, 첫 번째는 좀 압력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요즘에 너무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애들 지쳐갑니다. 예, 그래서 가끔은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사교 때는 그렇게 너무 많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많이 노는 것을
1: 네.
0: 제청합니다. 예, 결국 논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진 않습니다. 또 자기주도적이 된 아이들은 예, 놀아도 잘 노는 아이들이 또 공부를 잘합니다. 예, 결국 또 놀기만 해서 공부가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놀아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를 또 찾아봐야 합니다. 아이한테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학습은 심리와의 싸움인데 우리 아이의 심리 건강을 또 일단 체크해봐야 됩니다. 무턱대고 공부하고 계속 열심히 앉아서 책을 본다고 해서 이게 주도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심리 건강을 우리 아이의 심리 건강이 어떤지, 교도 부모님과의 사이가 어떤지, 그리고 선생님 또 친구들과의 이런 사이가 어떤지 이런 것도 체크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예, 여러 가지 이런 아이들의 그 이유, 고민도 예, 이렇게 좀더잘 지켜봐주고 예, 또 찾아봐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예, 그때 이렇게 부모님들은 그걸 도와주는 역할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 이것저것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모든 걸 그래서 아이가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렇게 다 이렇게 시키는 거는 이거는 예, 오히려 더 해가 끼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학교와 학원의 공부는 교사의 지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에 습관된 학생들은 누군가의 힌트를 기다리거나 아예 정답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주도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0: 아, 예, 특히 수학생들의 경우에는 빨리 해치우고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렇게 문제 해결보다 답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또, 답을 알더라도 또 본인이 또 문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 부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중심을 두게 되지요. 예, 때문에 이거는, 학습은 계속 선생님들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한테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뭐 선생님과 자주 교류하고 학점만 잘 해주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네, 예.
1: 그렇군요. 과거에는 오직 그 교과
0: 많은 정보를 접속해야 됩니다. 예, 때문에 이런 많은 정보를 접속시키고 충분히 많은 자원들을 활용하게끔 자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1: 그래요. 수학은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많아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예, 맞습니다. 예, 100%라고는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수학은 또 학과목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 또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 성취감도 생기고, 또 공부의 흥취를 만들기 엄청 좋은 과목입니다. 수학이. 예, 때문에 어릴 적부터 예, 수학을 접촉시키는 것이 이게 자기주도적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1: 그래요. 큰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0: 네.
1: 그래요. 자기 주도적 학습에는 또 스스로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부족한 점과 잘한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자아평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스스로 하는 공부기 때문에 학교 다녀와서도 스스로 숙제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숙제를 안 하고 놀면 숙제라고 재촉합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들의 핍박에 하는 공부는 이게 본인의 부족한 점과 잘한 점을 이거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숙제를 안 하고 학교를 가면 선생님한테 욕을 먹겠죠. 예, 그러면 욕을 먹으면 또 자기가 해야 된다고 깨닫고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욕 먹는 것도 아이 몫입니다. 예, 때문에 그냥 냅두면 됩니다. 냅두고 아이가 혼자서 깨닫고 혼자 고치고 혼자 행동하고 이것이 바로 자기 그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0: 중요한 효과적인 부분이죠.
1: 네, 그래요. 학생마다 취미와 특장이 있는데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과목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0: 이 과목에 대해서도 아까도 위에 얘기한 것 같은데,
1: 네.
0: 이게 특별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느 과목을 딱 위주로 한다기보다도
1: 네.
0: 학생마다 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고 또 취미가 있듯이 딱 어느 과목부터 시작하기보다도 또 자기만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수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1: 네.
0: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과목을 잘하는 과목이만 있다면 흥취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은 스마트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부모님들의 심리 문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스마트폰을 멀리 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아이의 그 미래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경향을 끼칩니다. 이거 스마트폰은 그런 학습이랑 상관이 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스마트폰 때문에는 크게 공부가 영향을 받는다거나 주도적 학습이 안 된다거나 이건 스마트폰 그 본인하고는 자체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 그래요. 이제 곧 방학이지 않습니까? 네. 방학 기간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또 가장 좋은 시기로 추천하는데, 방학이 이 학기 도중보다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0: 방학 기간은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한테 쉬어라고 내주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시피 잘 노는 아이들이 또 공부도 잘합니다. 전에도 얘기하다시피 공부는 오래 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방학 시간입니다.
1: 네.
0: 그래서 방학 시간에 늦잠도 자고 또 배고플 때 먹고 조건이 되면 또 여행도 즐기고 이것이 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그 생활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느끼고 본인의 즐거움을 찾고 이런 부분도 자기주도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지난 학기에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방학 시간을 충분히 다시 자리를 잘 잡으면 또 아이들한테 충분한 자유를 주고 시간을 주고 이러면 아이들은 또 알아서 새 학기에는 또 성장하고 공부를 또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급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그래도 방학 시간을 잘 이용해서 부모님들이 뭐 놀이를 통해서 학습 흥취를 배양시킨다거나 이렇게 또 아이들과의 사이, 친자 관계 사이를 향상시킨다거나 이 부분에 중시를 많이 두는 것도 좋고 그리고 고급학년 아이들은 또 일단은 충분한 휴식에 이것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스마트폰도에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며칠씩 잠을 안 자고 놀아도 아이들은 때가 되면 안 놉니다. 계속 쭉 놀지만 않습니다. 근데 그게 불안해서 부모님들이 자꾸 맞게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놉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다 알아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믿고 충분한 자유와 휴식을 주는 것도 이것도 아이들이 자기 성장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1: 그렇군요. 여름방학 학생들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 효과적인 방학 학습 계획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적합합니까?
0: 방학 기간에 아이들이 뭐 배우고 싶은 걸 배우겠다고 요청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 학기에 떨어진 과목을 방학에 보충하고 싶다고 학원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아이 본인이 어느 과목이 뒤처졌는지 아이 본인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불편한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요청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부모님들이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학습 계획은 아이 스스로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아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적합합니다. 특별히 잔소리 공부해라는 잔소리보다도 가끔씩 정말 힘든 아이들은 방학에 뭐 躺平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하게끔 그 기회도 아이들이 그 다음 학기에 성장하는데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그래요. 방학 동안 선행학습과 그리고 복습 중, 네, 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0: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1: 예, 둘 다 중요하겠죠. 네. 예, 어느 부분을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도 둘 다 다 자기만의 우점, 이런 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아이 상태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1: 예, 아이가 원하지 않는 거 부모님이 선택해서 시키기보다도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관찰을 해서 예, 아이가 어느 과목이 힘들다고 하면 그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보하고 싶은지 예,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공부한다거나 이거 매일 실천하기는 힘듭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부터 몇 시에 무엇을 하고 군대도 아니고 예,
0: 네.
1: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견지하기가 힘듭니다.
0: 그렇죠.
1: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간단하게 예, 무리한 계획보다도 방학인 것만큼 많은 자유를 주면서 예, 책도 뭐 일주일 두 번을 본다거나 이런 계획표를 작성하면 아이들도 꾸준히 실천할 수가 있고
0: 네.
1: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적겠죠. 예.
0: 네, 그렇죠.
1: 예, 그리고 부모님들도 방학 기간에 보게 되면 아이들 잔소리보다도 예, 부모님들이 먼저 책을 보면 어떨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부모님들도 우리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0: 네.
1: 어른도 예, 우리도 책을 보고 뭔가를 열심히 배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제일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예. 그래요. 방학 동안의 자기 주도적 학습은 새학기 학교 공부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까요?
1: 예, 방학간에도 충분히 이렇게 만족을 느끼고 하고 싶은 것은 하면 예, 아이들은 새학기에도 힘을 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방학 시간은 자유가 많은 시간입니다. 예, 그 이 시간을 잘 이용해서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게 되면 이거는 개학에 또 스스로도 잘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이 능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옆에서의 부모님들 그 힘을 줘야 되고 시간을 충분히 줘. 믿어줘야 되겠죠.
0: 네.
1: 예.
0: 그래요. 부모님들의 조급함은 오히려 또 이 학업에 대한 흥취를 잃게 만들 수도 있죠.
1: 네.
0: 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은 나이가 들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떠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까?
1: 예,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0: 네.
1: 예,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결국 어떤 벌어진 성적에 실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공부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예,
0: 네.
1: 예 때문에 어릴서부터 이게 자기 주도 학습 배양 이게 많이 중요합니다.
0: 네.
1: 예, 하지만 또 어릴 적에 많이 놓쳤다고 해서 뒤처졌다고 해서도 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까지나 이 아이와 선생님과 잘 협조하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보충이 또 가능합니다.
0: 네, 예. 그렇죠.
1: 예.
0: 평행 학습 시대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개인의 성장과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1: 예, 큰 영향을 주죠. 주도적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이게 독립성도 강하고 끈질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면에서 우수합니다.
0: 네.
1: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 방향을 잘 이끌어 나갑니다. 실패를 겪어도 또 회복 탄력성도 강합니다.
0: 네.
1: 때문에 자존감도 높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0: 네,
1: 예.
0: 그래요.
1: 예.
0: 이 부모님의 관심과 간섭은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 부모가 지켜야 할 그 적절한 거리감은 어느 정도인지 또 자네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1: 예, 관심이라는 것은 아이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관심입니다.
0: 네.
1: 예, 그리고 간섭이라는 것은 아이가 필요하지 않는 걸 부모님이 자기 요구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간섭이라고 합니다.
0: 네.
1: 간섭받은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겠죠. 예.
0: 네.
1: 예. 결국 부모님들은 먼저 나이 불안감을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0: 네.
1: 결국 모든 아이들은 다 주도 능력, 학습 능력이 다 강합니다.
0: 네.
1: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 본인의 불안감 때문에 아이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고 내 아이를 믿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밥가마에 밥을 안 치면 밥이 저절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0: 네.
1: 거기다가 뭐 소금도 뿌려놓고 뭐 양념을 뿌려놓는다고 해서 또 자꾸 또 잘 됐는지 열어보고 이러면 밥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예?
0: 그렇죠.
1: 네, 그것처럼 그냥 믿고 기다려주면 옆에서 힘만 대주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0: 네.
1: 그리고 아이는 얘 다 알아서 잘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예.
0: 그래요.
1: 예.
0: 오늘 소원세상 프로에서는 리리화 심리상담사를 모시고 자기 주도적 학습

0: 학습이 무엇인지,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누군가 떠밀어서 하는 공부는 언젠가 멈추기 마련입니다. 방학 기간이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여 작은 성공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교획에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이 곧 우리의 분투 목표임을 명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재반 사업에 주력해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 인민의 생활이 해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의 위업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100년은 한창 젊음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다워야 합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인솔해 위대한 사회혁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자기혁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영원히 인민의 충복, 시대의 선봉, 민족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잠깐 숨을 돌리며 쉬었다 가려는 생각을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바이러스를 계속 깡그리 제거하고 기풍이 바른 정치적 생태를 적극 조성하며 전당의 막강한 긍정 에너지로 전 사회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합니다.

진화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과 발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 확고한 자신감과 자존심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적극 구축하며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중관사업을 위해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인민이 쓰는 것이므로 공로 또한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민에게 긴밀히 의거한다면 무궁무진한 힘을 얻어 역경을 헤치며 용왕 매진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이 중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보면서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발전 변화를 계속 주목하며 중국을 보다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보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찬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유익한 건의를 주시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매화는 빛깔에 대한 칭찬이 필요 없이 그윽한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김상곤 작사, 김문웅 작곡의 민들레 동산을 허미옥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간을 마칩니다.
1: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의 서윤옥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영혼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침체 속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유지하며 바람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침은 운명의 리듬이며 생명의 율동입니다. 그네의 높이는 일시적으로 힘을 주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로 매번의 끈기와 매번의 현실적인 노력은 모두 미래를 위한 에너지 축적입니다. 우리는 저조함을 피할 수 없지만 위를 향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고요. 가벼운 한 번의 도약일지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저조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번 흔들림은 기운을 모아 준비하는 전조곡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현재이고 날아오르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그네에서 점점 더 높이 흔들리고 점점 더 안정되게 살며 부침 사이에서 자신의 리듬을 찾아 자신만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네, 김문유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초가집의 온돌방.

인생에는 세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받아들임, 변화, 놓아줌. 받아들일 수 없으면 변화하고 변화할 수 없으면 놓아줍니다. 삶은 모두 성장이며 성장이 곧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해란강.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지 않고요. 어둠에 의지하지 않고 속지 않으며 자신을 낮추거나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어느 단계의 계단까지 왔든 계단 위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내려다보고 계단 아래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우러러 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스스로 만족하고 고개를 들면 열등감을 느끼지만 오직 평온한 시선으로 볼 때만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러러 보지도 내려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인생의 높은 산과 긴 강을 지나가길 바랍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김순희 가수의 태평가.

저는 최근에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그가 말하길, 찍고 싶으면 찍고,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10년 후에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와 기술로도 지금의 당신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생활을 기록하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잘 찍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을 때가 아쉬운 겁니다. 네, 사진의 의미는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데 있답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사진들은 찍을 때는 별로라고 느꼈는데요. 네, 추억을 되짚어 볼 때 깊은 감회가 느껴지고 당시의 전경이 떠올라서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회상하며 감정의 공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대작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어머님들보다 우리 아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에이, 그 사진을 찍어선 뭐해? 다 늙어 빠졌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지금을 찍어두는 게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는 일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사진을 찍는다기보다는요, 생활을 기록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찍어보면 어떨까요? 네, 김향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무지개 인생.

예전에는 항상 세월이 길어서 뭘 해도 아직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죠. 시간이야말로 가장 냉정한 심판자라는 것을. 기록하지 못한 사람들과 일들은 결국 아쉬움으로 변한다는 자신만이 그럴 뿐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당신이 점점 더 뛰어날수록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사실 사람마다 좋고 나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요. 단지 다른 주파수에 있고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네,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걸어가는 길이 더 넓어질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네 단어, 성실, 인내, 감사. 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을 바꾸고, 인내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꾸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간직합니다. 삶의 보상이 있다면 먼저 노력하십시오. 좋은 운은 모두 자신의 노력 속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철석 가수의 고향역 듣겠습니다.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零点三十分，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纵横。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广播。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如果那两个字没有颤抖，我不会发现我难受，怎么说出口，也不过十分。

一百年有多少绝人之路都被你化作